주일 강단. 주일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그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평범한 만남, 평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정직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두 번째, 출애굽의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에 제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악인을 쓰시는 거야. 악인을 써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들이 준비되고 다 준비되는 때를 때는 이제는 그 악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은 그냥 살려두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대 가고 두 세대 가면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은 완전히 씨가 마를 거거든요. 바로의 지금 생각은 그 생각, 그런 계획을 갖고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악인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이런 악인이 없어요. 이런 악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을 어떻게 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바로 좀 어떻게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처치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하소연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로를 당장 제거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준비시켜요. 만약에 이런 바로가 없었다면,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애굽이 좋으니까 애굽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깨우는 거야. 그 깨우는 도구가 뭐예요? 그게 바로라는 이 악한 왕이었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자,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한어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2장 1절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악인을 컨트롤하고 악인을 다스리고 있고 악인을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레위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레위 여자가 아니라 레위의 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여긴 남자거든요. 한 사람으로 번역했지만 이건 남자예요. 이씨, 히브리 말로 이씨, 레위의 이씨가, 레위의 남자가 가서 레위의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돼야지 맞아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은 레위의 이씨가 레위의 바트에게, 여자라고 하면 이샤가 돼야 되거든요. 이씨, 이샤, 남자, 여자, 이게 짝이 되는 언어예요. 그죠? 남녀 이렇게 얘기하지 남자와 딸 뭐 이렇게 얘기할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2장 1절은 그런 식으로 좀 어색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여자라는 단어, 이샤라는 단어를 몰랐을까? 모르긴 왜 몰라요. 2장 1절에 당장 나오잖아요. 2장 1절도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그 여자, 여기가 이샤야. 그럼 이샤라는 말을 써야 될 자리에서 왜 바트, 딸이란 단어를 썼냐 이거죠. 레위의 딸. 그 딸이란 그 이야기 속에 누가를 보게 하는 거냐 하면 바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자, 그 앞장을 가보세요. 바로의 명령을 지금 상기시키는 대목이에요. 자,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1장 16절. 자, 15, 16절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어요. 어떻게?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죽이라. 그럼 그 바로의 생각은 뭐예요? 딸은 뭐 별것 아니니까 아들들만 제거하면 아들들만 없애면 이 히브리 민족은 말살시킬 수 있다고 계산한 거죠. 근데 산파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 17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 산파들 갖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22절에 보면 자기 애굽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떻게?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민족에게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고 악어밥 만드는 거지. 딸은 살려두라. 딸은 여전히 살려두라 그래. 딸까지 죽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넘어가니까 2장 1절에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래요?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 레위 여자가 아니라 레위의 딸에게 장가 들었다 그래. 그럼 그 딸은 바로가 살려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바로의 방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결국은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딸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바로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의 그 생각, 계획 이런 거 다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날고겨도 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딸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갖고 이 히브리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바로를 지금 아주 조롱하고 있는 거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손바닥 아닌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레위의 딸에란 말을 쓰는 이유,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의 딸 때문에 그래. 바로의 딸. 2장 1절 오늘 본문 안에는 딸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한 번은 레위의 딸에게 2장 1절에서 나머지 5번은 바로의 딸에게. 왕의 딸을 뭐라고 불러요? 공주라고 부르면 되는데 공주라고 안 부르고 바로의 딸 5번을 그래. 어디냐면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8절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이르더라. 아니 바로의 딸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레위의 딸과 바로의 딸을 이게 대비시키는 거야. 동시에 비교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딸을 왜 얘기해요? 바로의 딸은 바로가 어떤 존재예요? 그 애굽 시대 이 당시에 바로는 신이야. 신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야. 신적인 존재고 신과 같은 인물. 아니 신 자체야 그냥 바로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은 누구의 딸이에요? 신의 딸이야. 애굽 신의 딸. 그러면 애굽 신의 딸과 대비되려면 이쪽은 뭐가 레위의 딸은 어떤 딸이라는 거야? 그건 사람의 딸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과 애굽 신의 딸을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지켜주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자기는 뭐 날고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고 있어. 레위의 딸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바로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보호자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네. 자기 아들을 삼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당장의 악인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악인을 이제 조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있을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뭐 도처에서 날뛰고 뭐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 사람한테 하나님만 있으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뭘 해결하려다 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건, 일 터지고 마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게 레위의 딸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였다면, 우리 뭐 신의 한 수, 신의 한수 그러죠? 이 레위의 딸이 바로 신의 한 수야. 하나님의 한 수야. 결정적인 한 수고 결정적인 한 방이야. 바로를 정말 향한. 자, 레위의 딸이 왜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요, 하나님의 지혜였을까? 그건 이 레위 여자, 이 레위의 딸을 모세의 엄마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교육 철학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달랐어. 모세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모세만 그렇게 길렀을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세의 형인 아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이 삼남매를 모세의 엄마는 그녀의 특별한 교육 철학을 갖고 양육 방식을 갖고 길렀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녀의 교육 철학, 양육 방식이 뭐였어요? 그게 레위의 딸이라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보면, 2절도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을 숨겨요? 석 달을 숨겼어요. 한 100일 정도 숨긴 거야, 그러니까. 자, 석달 지난 뒤에 어떻게? 숨길 수 없어, 없게 된 거라. 숨길 수 없게 돼서 이제 상자, 갈대 상자, 엮은 그 상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칠을 지나고 아이를 거기도 담아두고 나일 강가 사이에 두었다. 여기에 이제 모세의 엄마 교육 철학이 있는데, 자, 다시 1절부터 생각하면, 레위의 딸, 모세의 엄마, 그 이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모세의 엄마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가면, 6장에 가면, 모세의 엄마, 아버지 이름이 나와.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 알죠? 다 알잖아. 그죠? 왜 모른 척했어요? 알아. 우린 다 알아. 근데 출애굽기를 기록한 그 사람은 2장 1절에서 그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고 그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의 이름을 여기서 한번, 이제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가서 장가들었다. 그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 그 이름을 밝혀 줄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름을 감춰놔. 왜 그럴까? 그냥 레위의 딸이라 그래.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익명성, 여기에 이제 서사적 그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 장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인데, 그걸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여기엔 이야기가 있는 거야. 이야기를 거기다가 숨겨놓는 거라. 어떤 이야기? 위대한 인물을 낳은 그 엄마 아버지의 이름을 미리 얘기하지 않을 땐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양극단의 해석인데, 하나는 그 부모가 부끄럽든지, 하나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는 그 아주 형편없다는 걸 암시하는 거야. 그에게 이제 수치를 가하고 모욕을 주는 거죠. 또 하나 반대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익명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런 가정이 그때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아들 뺏겨서 나일강 문을 던져지는 걸 보는 가정이 모세의 이런 가정만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익명성을 갖고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런 가정이 그때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참 그러면 이런 일이 아들을 낳고 빼앗기고 나일강물에 던져지는 것을 보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 중에는 어떤 부모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숨기는 거야. 그죠? 거기 2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죠? 석 달 동안 숨겼고 모세의 부모도 숨겼고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됐다 그러는데 왜 숨길 수 없게 되었을까? 숨길 수 없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 그 레위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혀내지 않은 익명성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에 아들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엄마들도 있었지만 아들을 숨겨서 길러낸 부모들도 있어. 근데 그게 그 최장 길이가 언제야? 며칠이야? 석 달을 못 넘어가. 석 달 전으로 해서 다 빼앗기는 거야. 석 달 전으로 해서 이 아이가 사내 아이라는 게 다 밝혀지면서 석 달을 넘어가는 아이들이 없는 거야. 자, 거기 보면 다시 앞에 보면 22절에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명령했다 하면서 그냥 명령만 내렸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이 낳은 그 갓난아이, 사내아이 데려오면, 가져오면 상금 주겠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탐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내아이를, 자기 자식을 데려가서 돈하고 바꿔치기 할까?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언제 아기를 낳나, 여자들 배는 언제 불러줄 거 있나, 그거 다 보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또 그렇게 감시당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렇게 낳아서 아이를 빼앗기거나 숨기긴 숨겼는데 겨우 석 달까지는 숨겨도 그 이상 넘어가는 집안은 하나도 아직까지 없었어.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해요? 석 달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응? 석 달 안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숨기는 찰나부터, 숨기는 시간부터 이 엄마는 계산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석 달이 갔는데 아이는 무사해.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손을 써야 돼. 그게 석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익명성 속에 모든 아이를 가졌던 엄마들은 그 얘기는 여기 다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속에 그 익명성을 통해서 석 달을 버텨온 모든 부모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때 이 엄마가 숨겨왔는데 자, 그 숨기는 이야기를 잘 한번 보세요. 이 레위의 딸, 모세의 엄마의 교육 철학, 양육 방식에 특별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발견하고 네 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눈, 레위인의 딸의 눈, 엄마의 눈, 그 다음에 손, 엄마의 손. 세 번째는 정, 엄마의 정. 네 번째는 엄마의 혼. 자, 이 눈, 손, 정, 혼. 이 네 가지가 이 레위인의 딸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또 모세를 키워낸 이 엄마의 양육 방식이고 양육 철학이 거기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눈 얘기를 하는 거야, 눈. 눈 얘기를 하는데 그 눈 얘기가 2절에 나오는 거죠. 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잘 읽어보세요. 엄마의 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어요.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내 아이야. 걔를 봤더니 어때요? 잘 생겼어. 근데 갓난 아이가 잘 생기면 얼마나 잘 생겼습니까? 그리고 갓난 아이가 다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잘생겨, 얼마나 못생겨. 다 거기서 거기지. 근데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래. 이거 문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그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 갓난 아기 태어난 아이가 그 핏덩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어. 이목구비가 뭐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걔가 잘생겼다고 그래. 그리고 또 그것도 지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래. 그러면 잘생기지 않았으면 안 숨길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는 말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럼 안 생겼으면, 못생겼으면 뭐 내줄 건가?

그리고 또 잘생긴 거,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다고 보는 건 이 모세의 엄마만 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생기고 또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 다 이쁘고 다 잘생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엄마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일단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는 말은 좀 뭔가 이제 수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수상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들었던 감정이 또 그걸 증명해줘요. 6절 보세요. 6절.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 하수가에 갖다 두고 숨겨놓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나일강가에 그 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라 해서 그 뚜껑을 여는 거라. 6절에 그 열고 보는 얘기예요. 6절 봅시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볼 때 어떤 감정을 받았어요? 무엇을 느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불쌍히 여겨,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바로의 딸 공주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이가 나일강에 버려진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되냐 이거야. 엄마잖아, 엄마. 그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사실은 2장 2절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숨길 때 있었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돼야지 맞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말은 바로의 딸, 공주가 보았을 때 그 말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3개월은 그래도 컸으니까 그래도 좀 이목구비도 잡히고 뭐 그랬다면 그 뚜껑을 열었을 때 나타난 그 아이가 잘생겼네. 그러니까 잘생긴 아이를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걸 알지만 그냥 날강물에 던져서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 잘생긴 것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길러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딸에게 잘생겼다는 게 해당되고 레위의 딸에게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좀 엇갈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건 바로의 딸이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긴 사람은 모세의 엄마라면 누가 진짜 친모가 누구야 도대체? 안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 그 이상한 그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이 엄마의 눈이 뭐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아이를 불쌍히 여긴 걸 넘어, 물론 불쌍히 여겼겠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 엄마는 무언가 다른 걸 봤어. 다른 걸 봤는데 봤다는 그 얘기를 잘생긴 것을 보았다 하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봤을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그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나 안 지키나를 시험한 것이 얼마 동안이야? 그게 석 달이야. 석 달 동안에 다른 아이들은 다 발각돼서 나일강물에 던져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는 3개월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개월이 지날 때쯤 되니까 엄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엄마는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엄마 또 레위의 딸이 갖고 있었던 그 특별한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은 다 갖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키우고 있고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면 아이가 정말 잘생기면 자기 아이가 최고인 줄 알고 그건 뭐 좋아. 문제는 자기 새끼만 최고인 줄 알아. 내 새끼만 최고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찬찬히 좀 깊이 여러 번 읽어가면서 소는 뭘까? 정은 뭐를 말할까? 호는 뭐를 말하는 걸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61국에 3459번 761에 3459 안강영락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그 친구가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물어 다시 연결이 됐다면요. 정말 반갑고 기쁜 만남이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만남을 제가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건지요.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마운 만남인지요. 그 친구가 저를 궁금해한 거니까요. 정신의학과 의사 서천석님은 궁금해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되고요. 또 나 또한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인진 별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남이 나를 정말 궁금하게 생각해 줄 때 그게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또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라는 사소한 물음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들죠. 우리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오늘이 어땠는지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킬 힘이 됨을 오늘도 힘차게 선포합니다. 네이비 밴드의 할렐루야 찬양, 우리 힘차게 함께하면서 모닝브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외치면서 모닝브레이즈 출발했습니다. 궁금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묻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이 요즘 어떻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궁금해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주님, 오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 저에게 원하시는 일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궁금해할 때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가툰 죄인 살리신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최종원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요. 땅의 걱정보다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또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축복 가득한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앞섰고 순종보다는 욕심이, 깨어진 심장보다는 나의 판단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주님의 그 처사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부족함이 없게 주여 나는 다 우리를 다 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풀과 나무가 아름다운 잎사귀와 가지를 내뿜고 산과 바다 들판에는 새들과 동물들과 고기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여 어떠한 말로나 글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정기기로 세우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말씀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단절되어 세상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차고 욕심과 경쟁으로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용서의 의미를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를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 전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어른 세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청하며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장성할 수 있도록 뱀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사악한 사단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진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 예비된 길을 달려갑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며 전하고 듣는 중에 사단의 어떠한 방해도 이길 수 있도록 회중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슬픔과 낭만 가운데 고통받는 자는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생업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의 힘의 이권을 따라 정의가 소실되고 생명이 경시되는 무지합의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육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가고 무정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장과 사업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심정으로 간구하며 마음을 나누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항중직 선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피태땡 지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기라는 명령인 줄 믿으며 항상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에서 피택되지 못한 지체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길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과 여건이 충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80주년 기념 체육대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벤트를 준비하는 업체와 스태프들이 실수가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즐겁고 화목한 운동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노안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육관에 새 힘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패권은 로마가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모든 영토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약 4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지식, 과학, 기술 정보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은요 가장 강력한 패권을 움켜쥔 그러한 제국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시켜보면 창세기 11장에 세계를 통일시킨 왕국 니므롯, 고대 바벨론 왕국의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은 애굽의 제국 길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고대 신바벨론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성경대로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에 분명히 즉 그리스도, 짐승 제국이 반드시 등장하여 모든 길을 닦게 되고 주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통치를 위해 닦은 이 길을 사용하셔서 세상 역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생명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더 빨리 흘러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AI 디지털 혁명으로 새 길이 열리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격변의 시기로 다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인계, 사회문화, 모든 뭐냐, 과학이고 가정이고 모든 게 다 그리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길 또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AI라든지 디지털, 유튜브, 동영상 이런 부분에 젊은 세대들은 아주 뛰어나잖아요. 이걸로 여러분 뭐 밥벌이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지만은 이것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거기에 하면은 직전이라면 주님이 오시기 3년 반 전, 한때, 반때, 두때, 1260일, 42달, 3년 반 주오시기 직전에 잠시 짐승의 제국이 세워졌다가 금세 무너집니다. 3년 반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등장할 적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구약의 야곱족 속에 남은 성도들 대적할 그 짐승 제국의 길조차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길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길은요, 약속대로 반드시 하늘로부터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로 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란 거예요.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길 자신이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육체와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우리를 묵직하게 눌러주고 지켜주는 길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 겪지만은 의심하지 말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을 꼭대기 생수의 근원까지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대로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길이요, 진리요,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함이 없는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육체와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마음문이 밝아지고 육체의 정욕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를 닮은 할례로 벗겨지면 반드시 십자가 지고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육체와 세상을 따라가는 넓은 길이에요. 거기는 따르는 자가 많아요.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 좁은 길, 육체를, 정욕을

깨뜨리고 성령의 권능을 옷 입고 주의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에 도취되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듯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육체와 이 세상에 속한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가? 결국은 두 길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인가? 이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밝히 보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끊임없이 육체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유혹하고 헤매게 만듭니다. 이전에 함께 신앙했던 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미혹받고 거짓의 아비에게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하여 헤매이고 깨지고 부서져서 돌아오거나 또는 떠내려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자손들부터 바로 챙기시고 이 곧은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영원한 생명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십시다. 첫째, 이 영원한 생명길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열려져 있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의 시온에 들어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와 성자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통치되어지는 자리인데 그것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본다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앞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전 세계 하나로 묶여져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자꾸 잡히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엮여져 돌아갈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온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 성전의 지성소의 보좌에 자기 권좌를 위치시키고야 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위임하라고. 세상 임금.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약속대로 주님은 오셔서 발등산 발로 밟아버립니다. 거기에 야합하고 연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땅에 단순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적 형태로, 왜냐하면 육체로는 얼굴 보면 죽거든요. 경배적 형태로 왕의 신하로서, 만화 하나님의 신하로서,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받들겠나이다. 이게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만가지 은혜와 돕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육체의 것을 계속 구하면 구하면 구할수록 하늘문이 닫힙니다. 이걸 명심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지금 여러분 고리타분한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마치 조선시대 신하들이 궁중 예복을 갖춰입고 주상전하 아련하러 가는 그와 같은 하늘에 계시는 주상전하를 아련하러 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에 계신 왕은 우리의 마음과 깊은 곳에 주여 주여 한다고 속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 그 행위와 동기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앞도 뒤도 한결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뜻을 잘 받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군과 천사와 돕는 은혜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온은 땅의 예루살렘 성전산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중심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마음에 열린다 그러잖아요. 즉 사람의 능력으로는 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무리 인공지능이다 인간의 과학이 좋고 뭐 미사일이나 화성까지 가는 뭐 달까지 가는 이런 것도 있더라도 천국 가는 길을 누가 엽니까? 영원한 생명길을 누가 엽니까?

엽니까? 못 엽니다. 요즘 그런데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영생 비즈니스, 영생 과학 이런 걸로 오네요. 잘 생각해 보셔요. 때가 어떠한 때인지. 그쪽에 또 줄 서야 돈벌이가 되는 곳, 노화는 좀 방지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시,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신 은혜로 열어주신 길이 이 영원한 생명길, 천국길입니다. 하늘의 보좌,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구치는 그 생수의 그 눈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길이 끊어진 듯한 상황, 우리가 그걸 절망이라 그러고 막 죽고 싶고 낙심하고 막 공황장애하고 이러잖아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길이 다 끊어지고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요 지켜보시다가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세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길 위에, 바로 예수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헛된 육체의 소망과 헛된 세상의 정욕의 소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믿는다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그러하고 찬양하고 뭐 복음 전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때요?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막 떠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힘든 데다가 그냥 던져 놓으세요. 만사 불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만사 불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얘야, 너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느냐? 자라나지 않느냐? 육체의 것과 세상의 것만을 구하지 말고 헛되고 헛된 그런 거 말고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연단하시고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름길로 가게 돼요. 왜냐? 주님 닮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새 길이 열리는가? 역사 속에서 증명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길로 갈 때 구약 성도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어린 양의 피로. 평균 수심이 500m입니다. 꼼짝없이 죽잖아요.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악한 마귀 군사들이 추격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꼼짝없습니다. 구원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정죄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메마른 광야, 사막과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막의 강을 생수의 근원까지, 광야의 길을 영원한 생명길까지 내셨지요. 그리고 어때요? 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강물이 막 넘쳐납니다. 이제 가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그런데도 어때요? 또 순종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굳게 버티고 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복지 귀환성 천국에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기업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을 통해 열립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놓았다니까요, 창세전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순종 없이 아무리 기도 아무리 졸라대도요 어느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탁 하늘 문을 닫아요. 그래도 그걸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계속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아하, 하나님 나한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순종을 하면은요 갑자기 체한 게 뻥 뚫리듯이 생명수 흐르기 시작해요. 오늘 그런 은혜를 받는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성도들의 순종을 통하여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요새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순종 안 해요. 이게 불법이 성해져 가는 거예요. 믿으면 자동으로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알아요. 우리가 체질이 육체적 체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잘 믿어지지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순종이 체질이 돼야 돼. 순종이 즐거워야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힘들다 괴롭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육체와 세상만 바라보고 금송아지를 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항상 순종으로 열린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되신 주님도 똑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의 시온산 보좌까지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한 때가 되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에 보좌에 오셔서 온 세상,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복된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어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굳게 이것을 붙잡고 담대히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조차도 온전한 순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열린 생명길을 여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도 사람인데 순종으로 열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길은 이미 사람들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설령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께서 영원한 복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고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들로 추수될 때까지. 그리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처럼 추수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몸을 자꾸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순종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 하늘 보좌, 생수의 걸음까지 나아가는 새 길이 열려진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를 의지하여, 그 피를 의지하여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생수의 거는까지 나아가는 합법적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그 안식의 깊은 영혼육의 깊은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 교회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피 흘려 좀 미안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혼에 해당, 우리의 마음을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지혜의 성령을 조명하시는 바다 말씀이 떡이 되고, 그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달라져요.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때 그 향연이가 아득 차게 되면 하늘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이 열려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기에서 깊은 영혼의 안식, 이 땅에서 잠시 잠깐씩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더 자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땅을 걷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하늘의 보좌, 영원한 생명길을 동시에 걷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요, 살다 보면 세상의 길이 다 막혔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우울증 걸리고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길이 막히거나, 뭐 어때요, 뭐 논문 쓰다가 길이 막히거나, 또는 목회하다가 길이 막히고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선교하고 목회 열심히 기도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뜻대로 안 됐습니까? 엘리야.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우울증 걸렸어요. 자우울증 동창입니다. 바울도 천국 복음을 전하려는데 고린도시에서 약하고 두려움 심히 떨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냥 적당하게 끝까지 올인하지 않는 분은요, 우울증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데 믿지 않는 집에서, 믿지 않는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 있을 거예요. 괴롭고 원통하고. 여러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도리어 어떻게 되냐? 찬양하세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나 지경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도 그 악령을 축사하고, 저 많은 영이 있어요, 축사하고, 또 루디아의 집에서 그 유명한 실업가 아닙니까? 그 집에서 이제 부잣집에서 대접도 받고 이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뭐예요, 이 저 많은 여정을 여러 명이 사가지고 노예 삼아가지고 돈벌이 했거든요. 뭐 점괘가 잘 나온다 해가지고 그 뒤에서 어때요, 복채 받으면 다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사를 해보니까 저만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인간이 고대나 지금은 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이제 안 되니까 어때요? 종교적인 핍박이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 빌립보 지경에 공무원들을 뇌물로 매수해가지고, 그것도 어때요? 그 빌립보 시의 고위관료가 때려 패버리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때 어떻게 했던가요? 한밤중에 착고에 채이고 문은 꽉 닫혀.

없고 몸은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바울하고 신라하고 여러분 그때 노래하겠어요? 찬양하겠어요? 춤추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가끔씩 경험해봤어요. 그때 비참하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막 두들거리고 불평도 했는데요. 아 깨달았어 5년 전에. 그렇구나. 그때 바울과 신라 특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위에서 고난당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때 어때요? 하늘로부터 지혜와 계신 성령이 임함으로 이 세상 의식이 아닌 성령의 의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천국의 의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아이고야 우리 바울이 대단하다 하늘 문을 열고 막 정밀 폭격을 가하는데 어때요? 고기만 딱 지진이 나는 거예요. 자코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의 손길에 의해서 다 어때요? 죄수들 다 도망가는 거 그만 멈추게 하고 강수장이 그 정도 능력을 보고 거꾸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가문에서 우리 일대 신앙인들이 많을 거예요. 저처럼 이런 분들은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문의 역사하고 믿지 않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역사하는 가족들 때문에 왼수되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비참해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감사 찬양하면 지름길로 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진동케 하시는 영의 진동하심으로 말미암은 병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돕는 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요 공중의 권세자분 악한 영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자와 역사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망과 낙심이라면 한번 연습삼아 해보세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손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특히 여러분 막 중한 암에 걸렸고 사업이 너무 힘들고 장사가 안 된 분들은요 계속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번 감사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그 소원이 분리돼가지고 다른 소원을 갖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막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평강이 오든지 둘 중 하나니까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생명길을 여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걷다가 보면 길이 막힌 듯한 곳에서도 감사 찬양하고 기다리면 어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새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새 길이 열립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막히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길을 다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 이 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시편 84편은 믿음의 사람도 고난과 시험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다 처음엔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열심히 예수 믿어보니까 좋던가요? 저는 열심히 목사 되니까 다 목사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드시 때까지 부르고 깨어짐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실체적인 이 공중의 권세자분들과의 내가 싸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육체로는 못 이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과 시험의 골짜기 사람마다 분량이 다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오늘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내 인생이 막 오르막길로 가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은 성령께서 그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자녀하고 아빠가 등산을 가다가 이제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아빠가 딱 숨은 거야. 숨어가지고 혼자 막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니까 애가 아빠 아빠 막 울고 막 징징거리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어때요? 애가 내려가는 그 길목에다가 탁탁 뭐 이렇게 애가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도 하나 두고 또 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도 두고 뭐 이렇게 음료수도 탁탁 두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갔는데 보니까 좀 내려가니까 두려워하다 보니까 레고 장난감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게 뭐야? 또 가다가 또 막 울면서 가는데 또 보니까 여기는 김밥도 있고 또 저기 가니까 초콜릿도 있고 저기 가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도 있고 저희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있어. 아, 아빠가 계시는가 보다. 그래 계속 가는데 보니까 그 밑에서 아빠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놀랐지? 깜짝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심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걷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그때 대부분 다 징징거리고 의심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많은 샘들을 예비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샘은 뭐냐? 바로 수정같이 맑은 하늘의 영혼이 흔들리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가 얼마나 아기를 못 낳아서 격동시킵니까? 미치는 거예요. 후처는 아기를 많이 낳는데 자기는 본처는 하나님이 태를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떨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나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툭 하고 어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위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때부터 어때요? 아기를 주고 안 주고에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때요? 몇달 지나서 태중에 사무엘이 잉태되는 거예요. 사무엘만 잉태된 게 아니라 다섯 자녀를 더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대부분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왜냐? 육체를 따라 우리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과 육체를 따라 세상 학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좁은 길, 성령으로 좁은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돌파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길을 겪을 때 우리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지름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정도 영적 성숙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는 오래 걸렸다, 신학을 하면서도.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아, 이거구나.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골수에 박히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더 빠르게, 아빠보다 더 빠르게 주보좌 앞에 예사로 오르락내리락 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시켜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공급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뼈저리게 골수로 체험하게 하시려는 믿음의 유격 훈련장인 거예요. 이런 골짜기에서 이 훈련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져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험 없이요, 뭐잘 믿는다고 뭐 공부 많이 해도 금방 유혹되면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혹시라도 눈물 골짜기를 걷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샘들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굳게 붙잡고 오히려 찬송하며 지름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생수에 걸음되시는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기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 원리는 바울의 삶에서도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끝까지 순종했는데,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로마 감옥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의 골짜기에서 은혜로 숨겨두신 하늘의 영원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신령한 샘을 마셨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그의 낙심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마음, 크고 비밀한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신령한 샘물을 로마 감옥 그 골짜기에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교역사상 가장 보물 같은 옥중서신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예비된 길입니다. 창세로부터 순종으로 열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돕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감사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계속해서 신령한 샘을 파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은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로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을 열어가셨어요. 시편 84편은 마음에 시온을 내려가는 자는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다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뭐 세상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도로공사에서 닦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믿는 자의 마음에 닦이는 길이에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세상길 육체길 따르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 들어서 육체와 세상의 길 영원한 멸망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여러분 회개하고 길을 바꿔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KTX 타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부산으로 가는 KTX든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KTX 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길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가는 길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 길이 밝히 보일 때 어떤 일을 하냐, 갈 길을 밝히 박수도 안 쳐요. 이니 주 앞에 어서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할렐루야. 이 노래가 여러분의 늘 부르는 애창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곡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제가 10년 반 전에 우울증 걸렸을 때는 맨날 그 찬양 불렀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교회는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성도들은 커피나 마시고 오고 밥이나 먹고 오고 다 지쳐가지고 어른들은 다 열심히 있는 분들 은퇴하고 경제력도 아이고야 내가 내 발등을 지웠구나.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랬어요. 그런데 아 깨닫고 보니까 아니구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 길이 열립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영원한 생명길이 열립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순종하세요. 그때 길이 열립니다. 공중의 은사를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로 참소할 때에 당하지 마시고 깨뜨려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늘길이 열려있고 주가신 그 길을 환하게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시온의 도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풀려나가지고 또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또 그리셀라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마무리 복음을 한 4, 5년 더 하고 그 다음에 장렬하게 디모데 전우세를 남기고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오르거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마음의 시원한 대로가 열리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여러분의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라는 항공모함이 딱 옵니다. 두려움이라는 항공망이 내 마음에 딱 정박을 한 다음에 어때요? 거기에서 근심, 염려, 분노, 음란, 좌절, 이간질, 탐심 막 이게 막 폭격을 가해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한 성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진리의 요새를 굳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뭐 전쟁, 뭐 경제 모든 것들이 영의 전쟁의 반영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 권세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잠시 가둘 수 있습니다. 중국도 가두지요, 북한도 가두지요, 이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신 길이고 인간의 절망의 길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에게 복음의 영원한 생명

0: 열어주시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웃에 우리에게 맡긴 저 1억 3천만의 저 나라도 수십만 수만의 순교자의 피가 흘러 있어요. 하나님이 저 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저 왼손 같은 저 나라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목해하는 말씀을 증거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그 순교자의 피들을 헛되지 않는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때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생명수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여, 왜 직분을 취했습니까? 이 좁은 바닥에서 나 직분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위하여 화목해하는 말씀을 맡은 자답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육체와 세상이 다, 전부 다 그냥 돌아가는 시대. 좋은 마음밭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전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세대를 초월하여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모두 다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엉뚱한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생명의 길 끝에서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산채로 몸이 변형되든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영광 중에 저는 그 나라를 아주 야로 주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진동하는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아 전진하면 유혹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말씀 먹는 게 제일 좋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어떤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창세전에 정한 뜻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죄와 사망을 밟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사망한 후에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1: 주여.
0: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느냐?
1: 주여.
0: 주여, 우리는 이미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은 주님과 일심동체로 걸어갑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단의 머리, 사망의 머리를 밟습니다.
1: 아멘.
0: 주여, 우리의 모든 유업을 노략질했던 더러운 수마귀를 밟습니다.
1: 아멘.
0: 악한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파합니다.
1: 아멘.
0: 주여, 돌파구를 여시고
1: 아멘.
0: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여셔서
1: 아멘.
0: 만 가지 은혜와 돕는 복과 능력을 베푸소서.
1: 아멘.
0: 신령한 샘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1: 아멘.
0: 치유와 회복과 공급이 나타날 지어.
1: 아멘.
0: 주여, 기쁨의 공동체가 80년 역사를 딛고 열방으로 향하여 복음의 그물을 던지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통일한국 시대에 열방을 축복하는 인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 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회 포항 전도위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네, 수고하십니다.
3: 네.
2: 전파 선교사인데요.
3: 네네.
2: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원씩 아주

0: 조금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일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의 변질된 모습은 보기가 힘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혹시 여러분에게는 넘지 못하는 태산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태산 앞에 멈추어 서버리진 않으셨나요? 이 태산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넘어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태산을 넘어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끊이지 않아야 돼요. 태산을 넘어간 간증. 태산 앞에 좌절한 얘기가 많아지면 공동체는 가라앉겠죠. 태산 앞에 좌절하고 멈춘 얘기가 아니라 넘어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를 살려요. 여러분 안에 어떤 태산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태산을 넘게 해주십시오. 태산 넘어가는 방법은 많아요. 터널 뚫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목공사에서 산을 그냥 평지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넘어가도 돼요. 등산에서. 태산은 넘어가야 안 갇힙니다. 태산을 못 넘어가면 갇혀요. 앞에도 태산, 오른쪽 태산, 왼쪽 태산, 뒤에도 태산.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갇히는 거예요. 갇힌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금 태산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족 구원입니다. 남편, 자녀, 어느 순간부터 안 넘어가집니다. 멈췄었어요. 저는 이번 531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태산을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수 있는가?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넘어가지? 태생이 어떤 의미이지? 제가 묵상한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더해서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태산을 확인하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를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있으면 하겠죠? 예. 바자회 기도 끝났는데 또 기도해야자 그러나 그런 분안 계시겠죠? 예. 두 번째로 공동체가 왜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받을까라는 것에 대한 제두 번째 생각은 공동체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방문하면서 느낀 거는 요거는 좀 일반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뭐냐면 서로 안 친하다는 느낌. 서로 별로 상관이 없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야말로 공짜로야. 예배 시간에다 모여라 그러면 와르르 모였다가 끝났다 그러면 와르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좀 가라앉는 분위기를 좀 느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친해야 됩니다. 연결돼야 됩니다. 어둠이 얼마나 짙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나요? 무너집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삼겹줄이 필요한 거예요. 오겹줄이 필요한 거예요. 삶을 함께 공유한 연결된 공동체가 있으면요, 쉽게 안 나가 떨어집니다. 살기 위해서는 교회는 한 몸, 매주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 근데 각자가 콩이 되어서 서로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이 존재를 하면 반드시 가라앉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몸이 한 몸으로 존재하냐? 한 몸으로 존재하냐? 홀로 존재하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혼자 있는 거 선택하겠다. 그거는 나는 죽는 거 선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홀로 떨어져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죄의 구덩이 빠집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으면요, 빠졌다가도 누가 땡겨준단 말이에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혼자 있는 사람은요, 못 나옵니다. 그 진창에 구르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역시 포중침 공동체가 겹쳐서 보였어요. 우리는 매주로 존재할까? 아니면 각기의 콩으로 존재할까? 예배다! 그러면 우르르 모였다가 끝났다 우르르 가버리고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도 연결이 안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우리가 서로 으깨져서 한 덩어리 되기 위해서 개인주의라는 시대의 가치를 우리가 역주행하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공동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비난합니다, 사람들이요. 오해도 합니다. 별나다 그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어른인데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지. 왜 자꾸 권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한 몸이 되어야 살수 있고, 한 몸이 되어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역주행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반발이 점점 거세집니다. 되돌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제발 또나좀 내버려 두라고. 안 내버려 둘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여러분, 역주행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몇몇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매주가 되는 게 교회가 살 길이구나. 이걸 다시 확인했어요. 매주가 돼야 교회가 살고, 매주가 돼야 우리가 살아요. 각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돼요. 살아보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누군가 연결 안 됐으면 얼마나 쉽게 날아가 버리는지 아세요? 교회는 교회를 창시하시고,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몸이 되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연구할 시간을 가지면 늘 공동체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잘 가고 있나? 방향을 잘 잡았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혹시 변질된 건 아닐까? 이번엔 변질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변질된 건 아닐까? 우리 각자가, 공동체가. 변질이 뭐지요? 변질. 저는 변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변질이 뭐냐면 영적으로 밀려서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변질일 수도 있고 굉장한 변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도를 왜 벗어나느냐 하면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밀려갖고 벗어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갖고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가거나 아주 멀리 가거나 이걸 총칭해서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크고 작은 변질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변질이 가속화되면 정도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변질되지 않았나? 나는 순전하게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본인만 대답할 수 있어요. 심하면 곁에 사람이 보이지만 초기에는 본인만 압니다. 잘 몰라요. 봐야 됩니다. 변질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웬만해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변질은요. 웬만해서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경우는요. 변질된 사람은 자기가 변질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싸우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되지 얼마나 하란 말인가. 대들고 싸우려고 하지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보일 수 있어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질은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특히 해야 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변질된 것은 더 안 보입니다. 예배 나오지요. 양육하지요. 헌금하지요. 이러면서 변질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변질되면 못 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예수님께서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지금 뭘로 변해 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셨죠. 왜냐하면 강도의 소굴로 변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는데 그 당사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만큼 변질돼도 몰라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공생애 마지막 주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마가복음 본문에 따르면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오늘은 매우 폭력적으로 보이는 과격한 행동을 하셨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신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청결을 회복할 단계를 넘어갔어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엎었어요. 결론이 뭐냐? 그대로 갔어요.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천지 개벽에 이른 날만은 경험을 하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게 두려워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대제사장만 이러겠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달라요. 우리도 우리를 못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쫓아내고 둘러엎고 뒤집어 놓는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어. 이러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올 게 왔구나가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태도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아, 좀 이상해졌네? 그런 시각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봐도 엄청나게 변질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정도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이 바로 징벌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기다려요. 엘리제 사장의 경우는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경고를 해요.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안 돌이켜요. 그 상태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까지 사사의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냥 심판 수준으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최소 3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주후 70년경에 파괴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정신 차릴 만한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변질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질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 없음을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내가 변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배 나오잖아. 사역도 하잖아. 큐티도 하잖아.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직장에도 문제가 없어요. 통장에 잔고도 충분해. 사람들은 인정해줘. 그러나 이런 것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질은 누가 봐야 됩니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스스로 봐야 됩니다. 본인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변질은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주 70년경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는 채로 처참하게 파괴됐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교회는 변질의 위험성이 없을까요? 교회는 변질의 위험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뒤엎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누가 보고 있어요?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질되면 책망하세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를 보면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그 중에 몇 교회는 심각한 책망을 받습니다. 특히 4대 교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완전히 변질됐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너무너무 역겹다. 토하고 싶다. 얼마나 변질됐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은 몰라요. 이만큼 심각해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말씀 붙잡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역주행하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주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변질되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서도 변질될 수 있어요. 거기서도 영적 힘이 없어서 밀려나서 정도를 벗어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출발은 되게 좋아요. 98세에 죽은 엘리가 처음 사사가 된 나이가 58세입니다. 왜냐하면 98세 죽었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40년간 사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98에서 40을 몇 살입니까? 58입니다. 58세에 사사가 됐어요. 비교적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사가 됐겠죠. 출발이 좋았단 말이요. 나중은 안 좋았어. 여러분, 솔로몬의 출발이 얼마나 신선했어요. 10대 왕이 됐거든요. 백지수표를 주니까 뭘 달라고 그럽니까?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나 신선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 듣고 그냥 요즘 말로 뻥 넘어간 거예요. 다 줄게. 다 줄게. 부도 주고, 귀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겠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말년이 완전 변질이에요. 우리도요, 늘 변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변질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누굴까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변질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뭐 자꾸 떠밀어내요. 떠밀려나면 변질이요. 유혹에 빠지면 변질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걸 느끼십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 느끼십니까? 사단이 있어요. 진짜 그놈은

우리를 정도해서 계속 밀어내려고 끝없이 끝없이 욕합니다. 힘없어 밀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의 위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심해야 됩니다.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교회는 지속 잡초를 뽑아야 할 밭이고 때를 따라 가지치기를 해야 할 나무이며 항상 인도를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양떼이고 계속 건설되어야 할 집이며 신랑에 대해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야 할 신부다. 저는 깊이 공감이 돼요. 교회의 순수성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큰 비용과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속가치라는 잡초와 욕망이라는 잡초를 뽑아야 돼요. 세속의 가치가 얼마나 쑥쑥 잘 들어와요. 욕망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쑥쑥 잘 들어옵니까?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쑥 들어옵니다. 뭘 계속해야 됩니까? 뽑아내는 걸 계속해야 돼요. 그걸 간직하면 안 돼요. 그 잡초가 자라면 변질됩니다. 가지치기 해야 되지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늘어놓은 것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요. 엇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서로 돌보고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야 되고 세상에 때묻지 않는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변하게 한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15절에서 17절 읽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장사하고 그 다음에 돈 받아주고 비둘기 팔고 뭐 이런 일을 막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왜 변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변하게, 변질되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인데요. 한번 조감도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 조감도.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인가요? 이방인의 뜰이 보입니까? 예,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저기서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을 이 조감도를 보면 작아 보이죠? 실제 크기는요. 가로가 474m입니다. 세로가 300m입니다. 엄청 큽니다. 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곳에 사던 장사꾼들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냥 허락했을까요? 돈 받았겠죠? 예, 네, 돈 받았어요. 상납금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으면 장사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어떤 방식으로 돈을 챙겼는가? 그들이 돈 챙긴 방법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와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는 재물이 필요하죠. 뭐 집에서 소도 끌고 오고 뭐 양도 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중요한 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무뜻대고 내가 흠이 없다고 우겨서 되는 건 아니고 이 검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야. 그러면 재물 없는 흠 없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조심해서 끌고 왔어요. 그 재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봐달라고 부탁을 해요. 영락 없이 불합격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 이방인 때가 사야 돼. 그거 사갖고 가잖아요? 무조건 통과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가 사겠어요? 안 끌고 오죠. 그거 와서 다 사는 거예요. 이건요,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터는 강도 짓이야. 칼은 안 들었는데 강도야.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환전상인데 왜 환전상이 필요하냐면 성전세는 원래 세겔로 내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 화폐가 없어졌어요. 그 로마 동전을 갖다가 바칠 수는

그걸 드리려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세 내는 화폐가 뭐냐면 두로 세겔입니다. 두로 세겔.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두로 세겔은요, 앞면 뒷면이에요. 앞면에 사람 얼굴이 있죠? 뒷면에는 독수리가 있죠? 저 사람 얼굴이 뭐냐면 페니케아 신이에요. 두로의 신이란 말이에요. 반대편에는 독수리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로 세겔을 성전세로 내게 했는데 저 화폐에는 뭐가 있어요? 두로 신을 그려놨잖아. 저거는 사실은 성전세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근데 왜 저걸 성전세로 내게 했을까요? 두로 세겔이요, 무게가 가장 정확하고 은혜의 함량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정확한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한 생각합니까?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질입니다. 그럼 환전은 그냥 해줍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달러 바꾸면 기준가로 주던가요? 붙이고 주던가요? 붙이고 주죠. 그게 뭡니까? 그게 환전세야. 수수료야.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오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성전세를 다 내야 돼요. 반세겔이야. 반세겔이 얼마냐? 두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당이 15만 원이면 30만 원. 1당이 10만 원이면 20만 원이야. 적지 않죠? 이 돈을 매번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서로 내야 됩니다. 여기 뭐가 붙죠? 수수료 붙잖아. 그러니 예배하러 온 모든 남자가 다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이 적지 않아.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제사장이 흘러가겠죠. 그럼 그들은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로마 정부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야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3절 15절을 보면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얼마 내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죠. 부자라고 더 낼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깎지도 말고 똑같이 반세계씩 다 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성전세를 냈는데 거기에도 뒷거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비둘기는 누가 드리냐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양을 살 돈이 없거나 소를 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겠어요. 근데요, 미시나에 의하면 비둘기 한 상의 가격이 비쌀 때는 금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거는 은 스무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람리한 폭리와 상업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추구하면요, 온갖 악이 다 나옵니다.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의 끊잖아요. 돈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 별의별 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변질시키는 게 세상에 널려 있어요. 종교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도대체 나를 변질시키는 게 뭔가, 이것을요, 성령의 조명하신 말에서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변질시키는 항목의 대부분은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돈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 돈을 추구합니까? 우리 돈의 힘을 알거든요. 돈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돈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돈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걸 늘 보잖아.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득권자가 아니어도요,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 싫어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이 본문은 다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두 주인 왜 못 섬겨요?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길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인과 주인을 얘기하죠. 주인과 노예를 얘기하는데요. 하인은 어떤 존재냐? 주인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 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

두 주인에게 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헌신을 두 주인에게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요. 필시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게 돼 있어요. 똑같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절대적인 충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충성을 한 군데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있을까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지요? 왜 비웃습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위선자잖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위선한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안 해봤기 때문에 둘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충성을 해보면 두 개의 절대적인 충성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13장 5절 히브리서. 자,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경고가 뭐냐?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돈 추구를 안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필요 채워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나 믿고 돈 사랑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봅시다. 읽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타락에서 보았듯이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은 사랑한 데서 나와요.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 변질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변질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변질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고 있는 걸 다 놔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돌아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좀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걸 알았다고 돈 추구하는 게 멈춰집니까? 아니요, 별개 문제입니다. 유혹은 끈질기게 다가와요. 내가 정도를 벗어났던 걸 안다고 돌아와집니까? 아니요, 돌아오는 게 잘 안 돼요. 보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구나. 변질됐네. 그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변질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질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건요, 태산입니다. 우리 의지로 절대로 못 돌았습니다. 안 돌아서져요. 근데 우리는 이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와요. 제가 서두에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태산 넘어가야 된다. 근데요,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태산을 내가 먼저 넘어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태산을 넘어간 경험이 있어야 우리 앞에 있는 태산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의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직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태산이 넘어가시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질된 거 아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잘하는 거죠. 변질된 거 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변질해서 돌아서는 건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돌아설 이유가 생겨야 되고요. 놓을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잡은 것, 잡으려고 하는 게, 아, 이 험한 건 거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0: 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돌아서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변질에 대한 한편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질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밀린 거예요. 밀린 거예요. 힘 생기면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변질된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두 단어를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떠올리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회개와 돌이킴. 회개와 돌이킴. 이거 없으면 못 돌았습니다. 회개를 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돼요. 회개를 시킨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와 돌이킴. 진짜 변질이 심각한 걸 알면 회개하게 될 거예요. 돌이키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떠오른 단어예요. 영적인 무장입니다. 영적인 무장.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로 돌아가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순수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돌이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진짜 무장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을 결단하고 실제로 무장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국에 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네,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0: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 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 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 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 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속에는 영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그분과 소통하도록 설계하셨지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며 찬양은 예배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노래해야 진정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으니 그 감정은 언제나 진짜여야겠지요.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춤을 추고 기쁘게 외치며 증언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손을 드는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찬양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성격과 개성에 따라 그분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아이노스 합창단이 부릅니다. 주를 찬양하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버지가 자녀들과 공원에서 노는 시간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다.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시며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분과만 함께 있는 기간 말이다. 주님은 조용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분 앞에 나아가 조용히 앉아 있거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분의 말씀에 담긴 진리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그것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찾아오셔서 속삭이실 것이다. 널

사랑해.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아무도 너를 내게서 빼앗지 못할 거야. 너는 애써서 내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며 그분께 마음을 열라. 여호와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2절 말씀.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킹스웨이 뮤직의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어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렐의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드리며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곧 예배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꿈꾼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에게 시비와 논쟁을 걸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겁고 복잡한 공기 속에서 한 무리가 저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들의 엄마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아이를 꼭 품에 안은 채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어떤 여인은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인도 있었고, 아예 가슴에 등에다 아이를 포개 업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인도 있어요. 아마 뭐 대개 아이들 나이가 0살에서 4살 정도쯤 되는 아이들을 모든 엄마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엄마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 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위대한 랍비에게 내 아이들이 가서 안수와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귀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마들은 예수님께서 내 아이에게 안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저 앞에 얼마 안 된 곳에 보이는데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앞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이 여인들의 걸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막아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 엄마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엄마들의 걸음을 불쾌한 표정과 말로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막았었을까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아직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율법 정도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실천하는 거지 아이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효율성 있게 성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벅적벅적거리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 타인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른 자기만의 편협된 생각이 불편한 행동과 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승님을 보호하고 스승님을 잘 돕는 참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엄마들은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들을 가로막고 실랑이가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자마자 오늘 성경에 이런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노하시어라는 이 단어. 이 말은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 그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꾸짖는 강도가 너무너무 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실 때라든지 또 뭐 귀신을 내쫓을 때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 느꼈던 분노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표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너무 강하게 혼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 뒷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이라고 연약하고 못 알아듣고 효율성이 없는 존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도 지금 이 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의지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 혼낸 뒤에 예수님 곧바로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또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극적극적거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는 하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애썼는데 우리가 혼나고 예수님이 저런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멀쓱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어느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노한 걸까요? 저는 그것은 시선의 차이였다. 부모와 손을 꼭 잡고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천국 시민의 자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 꼬마들 하나하나가 너무 기특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의 시선은 어떤 겁니까? 이 아이들은 연약하고 어른에 비하면 효율성이 없고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이들 무시해도 되는 거고 예수님은 아이들의 장점을 주목하시고 존중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의 약점이나 미성숙함을 주목하고 비교하고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예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였다. 주님이 적어도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너희들도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좋은 점을 주목하며 존중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시선,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좋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시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서로 좋은 점을 찾으며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 심지어 약점을 주목하고 또 그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왜 현대인들은 더 점점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할까요? 그래야 내가 그 위에 올라서고 경쟁해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특별히 이게 가장 보호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많이 오고 갑니다. 가만히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부부끼리 대화하는 걸 보면 서로가 잘하는 건 얘기 안 해요. 남편이 아내가 뭐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 잘못하고 지적하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왜 당신은 양말을 벗어서 여기다 놓느냐? 치약을 왜 중간에서부터 짜느냐? 그리고 서로 지적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을 칭찬하고 그걸 격려하는 얘기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못하는 거 지적하기에 바빠요. 너는 왜 영어 점수가 이러냐? 넌 누굴 닮아서 줄넘기도 못하냐? 굳이 그 아이가 잘 못하는 걸 다그치면서 그걸 계속 얘기하면서 네가 그래서 사람 노릇 하겠냐고 몰아붙이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의 본심은 뭔지는 알아요. 내 아이가 세상의 경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지금보다 더 좋은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그렇게 내 자녀들이나 가족들의 단점이나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옳은 거냐?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이나 피드백을 주는 건 필요한데 이 피드백을 줄 때도 존중이 바탕 속에 있어야 돼요. 아, 너는 참 귀해. 넌 참 이래서 좋은 아이야. 이런 존중을 전하면서 피드백을 주면 그건 좋은 피드백이 되지만 존중감이 없으면서 단점만 부모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선과 대화의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아무리 단점, 약점이 보여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겐 어떤 좋은 점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떤 면을 보고 사랑하실까?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존중하고 살려줄 수 있는 길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굳이 항목으로 따지면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너무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소심해요. 그러니까 그의 캐릭터를 이야기하라면 똑똑하고 지혜롭기보다는 말과 감정이 앞서고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약간은 선동 기질이 있고 적극적인 모습 때문에 그가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본질적인 자기의 약점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런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고향 갈릴리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한탄하고 자신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의 장점, 너의 귀한 걸 보고 있단다. 네가 비록 과거에 실수도 했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의 못난 점이나 너의 부족한 점을 들춰내고 그걸 지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이 하나의 장점을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선 하나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돼요. 이 베드로의 재기, 이 베드로의 사역의 열매의 시작점은 뭐냐? 베드로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그에게 있는 한 가지의 장점을 주목하시고 존중하셨던 예수님의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냥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만 보셨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어쩌다 목사가 됐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아도 되나?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저런 분이 목사님 돼야지. 저런 분이 정말 목사의 눈에도 훌륭한 분이야. 이런 거에 비하면 저는 참 그런 분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게 많은 저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면 약점도 많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잘하는 것, 나를 쓰고 싶어하는 한 가지의 강점을 보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저뿐 아니라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이 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지요.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일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를 만날 때, 가정에서 배우자와 특별히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남의 약점을 들추고 누구를 공격하는 언행을 하고 특별히 뭐 비교하면서 그런 거 말고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저런 게 좋지? 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인정하고 존중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복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 늘 저렇게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자녀들이 복사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자신들도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복된 여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만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길을 나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청년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다 깜짝 놀래요. 왜? 갓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을 소개하기를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에 유명하고 아주 고위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소개하기를 우선 돈이 많고 부자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성실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진심을 인정하시고 하나하나 계명들을 짚어주기 시작해요. 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남의 것을 뺏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잘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그 율법은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무슨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 대답 속에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진심을 알고 흐뭇해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에게 소중한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당당했던 청년의 얼굴이 아니라 그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슬픈 얼굴로 이 청년이 돌아서더라. 다시 말하면 그가 질문했던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시작했다면 그 청년은 스스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그토록 간절했던 그 질문에서 이 청년을 돌아서게 만들었느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진 네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는 이 이야기에 이 청년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걸 내려놓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인 것처럼 현대인들은 저마다 이걸 내려놓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우리만의 물질이 다 있죠. 어떤 분에게는 그게 통장의 잔고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의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 자녀의 미래와 성공의 앞날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네가 가지고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은 그것을 내려놓아라. 전적으로 다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고민합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꽉 쥐고 통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불안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들이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그 아이의 학업, 스케줄, 진로, 심지어 작은 교우들의 관계 하나까지도 부모인 내가 꽉 쥐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자녀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내가 꽉 쥐고 통제해야만 성공할까?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내놓는 이론 가운데 역효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통제하고 힘을 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예를 들면 나 오늘 밤 기필코 자야 해. 이렇게 힘을 주면 잠을 못 잡니다. 오히려 에이 안 자도 그만이야. 이렇게 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잠이 잘 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가라앉고 오히려 내 몸을 물에다가 맡길 때 비로소 몸이 뜨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쥐겠다라고 하는 통제권을 내려놓는데 오히려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해서 놀 수 없었던 것을 결단하고 내려놓았더니 그곳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죠? 그 불안을 오히려 떨쳐내는 방법은 더 꽉 쥐는 게 아니라 쥐고 있던 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맡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복사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불안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힘들 때마다 자신들이 찍어놓은 부모의 사진을 보며 위기의 순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재료로 반죽을 준비해도 그것을 담는 빵 틀 자체가 찌그러져 있으면 절대로 온전한 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삶의 틀이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영혼과 삶이 구김없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라는 틀이 어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데 나를 통해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내 삶을 누군가의 약점, 단점 이런 것을 보고 물고 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좋은 점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뒷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불안한 상황이 오지요. 이거 놓으면 안 될 것처럼 위기의 상황이 오지요. 그때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불안을 드러내지 말고 그 불안의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뒷모습을 사진 찍어둔 내 자녀들이 나처럼 그렇게 살게 되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처럼 진짜 이 세상을 성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응답되어 열매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춘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하신 그 복들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0: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래더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이 시간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0: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목숨을 높여서 기도하십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4: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5: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2: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고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냅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고와 가본 나군 오게가 친자들, 슬기로운 사수촌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것, 또 다섯 달라도 두 달도 받은 사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한 영혼 구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영적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소직업사관학교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는 귀한 사관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님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0: 이제 그 해설직업사관학교와 및 또 일반 성도님들에게 해설직업사관학교를 좀 약간 이렇게 좀 도네이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후원자도 많이 나왔으면 되냐 등등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해설직업사관학교는 차세대의 리더자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술한 경계 넘어 사람을 만나다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것을 그렇게 감동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남한 사회에서 담당하려면 남한의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우리 탈북 및 청소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갖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남한에서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의 이 경험과 성찰을 또 제가 이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같이 봉사하는 의미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북한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 청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0: 네네네.
1: 그런데 이 친구들에 대한 우리 학교, 우리 우리나라에서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특례를 주면서 대학 진학을 장려를 했는데요. 당신들이 애들이 그냥 전혀 그 취향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대학을 문과대학으로 그것도 인류대학으로 진학을 감으로써 거의가 다 실패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8년 동안 대한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제를 들어가면서 운영하다가 정말 실망한 게 이게 안 되는 애들을 전부 대학에 가서 문과로 가서 겨우 졸업을 해도 취업의 길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고
0: 네.
1: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기술의 시대고
0: 그렇죠.
1: 또 남한 사람들 이 아이들이 남한에서 저한테 가장 북한의 딸 주민이 가장 큰 불편은 자기들 홀대한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직이면 어떤 사람도 자기를 홀대할 수 없는 게
0: 그렇죠.
1: 기술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아 이거는 이 아이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당당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춘천에다 이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라는 게 꼭 거기서 입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0: 네네네네.
1: 우선 자기의 실력을 따서 당당하게 살면서 그다음에 하시라도 다시 공부도 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 대학도 네네. 다닐 수도 있고 박사 다 할 수 있고
0: 네네.
1: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실질적인 생활의 방편으로서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북한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는 담에게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0: 네네.
1: 아 그것이 답이다라는 게 지금은 거의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0: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로서 가끔가다 이제 북한 이탈 그 주민을 만나요. 만나보면 이제 이남에 왔지만 대한민국에 왔지만 이제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막노동 같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먹고 감정 싸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이제 탈북민에 대한 아픈 것을 이제 건드리고
1: 건드리죠.
0: 그러면
1: 예.
0: 이제 분노가 있고 혈기가 나면 폭력 사건 오고 그러면서
1: 그래서 사고 납니다.
0: 그래서 이제, 이제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뭐 북한에 태어나서 뭐 태어났어요 뭐 이래요 뭐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나도 나의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존심 무너지는 소리를 안 당하고 내가 여기 안 왔을 때 하는 친구들을 가끔가다 만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이제 살짝 건드려 주신 것이 그 해소직업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간호사도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사회의 많은 곳에 진출해서 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이제 해소직업사관학교 와서도 후배들한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편 들어보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에 나와서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0: 저거 취업이 안 돼서 다시 해설에 와서 직업을 기술 배우는 친구도 있다고 그러는데.
1: 아, 많죠.
0: 네. 지금 그렇습니까?
1: 문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이 안 돼서 제들 학교에 와서 다시 고민을 하면서 폴리텍 과정을 다시 선택하거나 또는 기술 개통을 해서 예를 들면 심지어는 항해사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소위 제들은 그거를 재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문과대학에 가서 졸업은 했지만 취업의 길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뜨뜻하게 살 수 있는 기술 자격증 코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0: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해설직업사관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얼핏 듣기는 간호사 대학 그 대학을 들어갔다.
1: 네.
0: 뭐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것으로 들어온 적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생업하고 연결되잖아요. 전문직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사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문가 전문 시대거든요. 모음을 하나도 용접이라도 뭐 선반이라도 하다 뭐 항해하더라 모든 게 전문 시설인데 정말 나만의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또 혹독한 자기 발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그게 자기 스스로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처음에 제도 할 때도 당연히 간호사 쪽이나 기술 쪽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사실 걔들이 가서 공부를 하지를 못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서울 이 학교를 하고 난 뒤부터는 간호대학을 가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학교를 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날부터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해부학 가르치고 물리학을 가르치고 이래서 애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힘드니까 지금도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0: 네.
1: 가서 미리 사전 공부를 다 하고 이과 부분에서 가르쳐주면서 졸업할 수 그렇게 해서 2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 3, 4학년에는 이제 힘이 붙어서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게 이과 개통을 가는 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기술 자격증을 다 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3개 내지 5개. 심지어는 말이죠. 10개를 취득한 학생도 있어요. 그 아이의 경우에는 취업은 어디든지 가서 마지막 모든 게 다 가능하고
0: 선택사항으로
1: 가서도 또 거기에서 리드를 바로 하는 거예요. 남한 청년들이 5개, 10개 가지는 사람 없거든요.
0: 많지 않죠.
1: 그런데 우리는 잘하면 10개를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는 다 가서 거기서 바로 리드가 되고 누가 걔를 홀대를 하겠어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꼭 기술을 가라는 게 이과 쪽으로 가는 거 문과 쪽으로 가라지 않으라는 게 너희가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런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준다. 네가 이과대학 문과로 가는 순간에는 네 능력껏 가라. 좋지. 갈 수 있으면 가서 잘 성공을 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술 쪽은 쟤들 중에서 가장 인류대학의 치과대학을 보내가서 치과 의사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다 가고 또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거는 지원해 주는 가장 쉬워요. 스스로 공부를 하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치과대학도 가고 간호사도 가고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그 코스를 마치면은 자기가 전문 기술인이 돼서
0: 그렇죠.
1: 취업하는 데 관계없고 또 취업에서도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쟤들이 같이 갖추는 거죠.
0: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학위는 평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그 주장하신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간절한 그 마음이라고 보면 되죠. 학위보다는 종류 생계 문제도 있으니까 그 명문대 그 스펙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1: 네.
0: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1: 그게 학위라는 게 소위 말해서 북한을 알면은 북한의 평양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공부도 제대로 하고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애들은 여기 와서 문과계통에 학위를 할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1: 정치학 박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회학 박사까지도 있어요. 10년이 걸려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느냐.
0: 안 됐어요.
1: 우리 남한 사회가요. 지난 2024년만 하더라도 1년에 박사학위 취득자가 17,000명이 넘었었어요.
0: 네.
1: 거의 지금 1년 2만 명이 박사학위가 배출되는 세상이에요.

0: 근데 그 사람들이 경우에 계속해 우리 애들이 같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너가 정말 박사 대우를 받고 할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가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난 뒤에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는 다시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 능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박사가 진정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생활까지 만들어주는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술을 강조를 하고 학위는 나중에도 딸수 있다. 제 같은 경우도 47살에 MBA를 하고 그다음에 정년 퇴직하고 55세 돼가지고 그때 돼가지고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하고 다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평생 교육의
1: 그렇죠.
0: 시간이잖아요.
1: 그 기본 밑 바탕은 이제 알아서 자생 능력을 키워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자생 능력을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헤쳐 넘어가자. 우리가 이성도 좋지만 꿈도 좋지만 중요한 건 현실 내가 얼마큼 그 꿈을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우리 이제 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탈북 청년들은 통일 시대의 리더라는 것을 이제 많이 좀 어필하시잖아요. 또 그래 마음 갖고 실질적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해설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증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 책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이 친구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엄청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각자가 이 자기 실력이 쌓일 때는 그것이 북한의 사회에 대비하면은 정말 그이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을 가면은 전부 그 사회에서 리더가 될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실력과 경험을 겸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면서 또 기술과 이런 걸 능력하면은 남과 북이 만나는 시점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남한 사회에서 그리고 상위 경영자들은 남한 사람이 하게 되고 너희들은 그 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점이 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실력은 충분히 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소위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사회의 리더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시점에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너희들은 충분한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계획이
1: 그런
0: 된다는 거지.
1: 의미에서 리더자.
0: 그것이 가장 값진 소위 지금 우리 만남의 결실이라고 보는 거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이제 시혜자가 아닌 성숙한 포용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의미도 이제 짊어진 것 같은데, 성숙한 포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저는 와닿거든요. 이런 그 책자에 보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쟤들은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를 일반적인 사회는 우선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피로한 시간을 지냈고 또핵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만나야 되는 언젠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려면 민간사에 대해서 먼저부터 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로 소박한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정말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만날 수 있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제들 남한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를 위해서로 우리 자체를 위해서도 포용하고 그다음에 끌어안고 통일로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남한 사회도 이제는 그 분단 이 상태에서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벌써 다 만큼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의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고, 더구나, 우리 남한사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아주 실감이 나는 결과를 소위 노동 능력이 감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움이 다시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력도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도 활용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상황보다도 세계 5위 내지 10대 강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쟤들 거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뭐
1: 맞습니다.
0: 양대 2대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거기 속에서 그 5위 내지

0: 시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생각할 때 만나서 같은 인력을 만들어낼
1: 그렇죠.
0: 때만이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쟤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북한에 2,500만 인구를 놔놓고 저 캄보디아 무슨 이 말레이시아
1: 다른
0: 저런
1: 국가의
0: 예,
1: 이제
0: 국가의
1: 인력들을
0: 인력이 지금 벌써 250만, 300만의 근로자들이 와 있는
1: 현재 그렇게
0: 거거든요.
1: 하고 시골에서도 그래요, 지금.
0: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00만, 1,000만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그러니까요.
0: 과연 그들하고 사는가 하고 북한 인력이 같이 만나서 사는가 하고 어느 게 좋을 것이냐 하는
1: 그렇죠.
0: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필요이거든요.
1: 그렇죠. 서로가 만나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같은 공통분모를 찾고 우리 같은 이 나라 이민족을 또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도 더 중요하고 또 차세대의 이 젊은 인권들도 중요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해수직업사관학교의 그 학생들의 교육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해수직업사관학교 그 학생들의 교육 과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0: 제가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해술직업사관학교의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남과 북이 만났을 때 북한의 청년들이 노을을 모으면 줄을 서서 우리 학교에 와서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술과 능력과 인성 교육과 그리고 모든 그 부분이 쌓여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남과 북이 만났을 때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험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그 주장하고 저희 주장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과 북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해 할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도 하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시각을 좀 달리하면서 좀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기독교의 성도나 교회가 좀 변했으면 좋지
1: 아멘.
0: 않겠느냐. 좀더 개방적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한 번은 아주 보수적이라고 할까 좀 간대 교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면죄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행동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병행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물질로 이런 것도 가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목사로도 100번 동의하고 거기에 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3주 동안 나와주셔서 이제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와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끝으로 한 2, 3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한국 교회에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기조인데요. 사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북한에 있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할 일을 다 하긴 했어요. 다 하고 과할 정도로 했다고 보고 그게 또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니까 참 좋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썼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또는 온갖 그걸 하면서도 이제 생존해 왔는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있고 무슨 주위의 정치적인 환경은 안 좋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형태든지 도와야 된다. 같이 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책에도 저도 썼고 꼭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면 우리 기독교는 할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단체 어디든 할 수도 없고
1: 그렇죠.
0: 정치나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게 남과 북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이 나라 이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넓은 마음 또 포용력 또 상대방의 차가운 손을 내가 가끔 만져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네.
1: 이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사함을 드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3주 동안 그 춘천 태계동에 있는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숙지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듣게 와서 기적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지선이 부릅니다. 은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0: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벽을 넘어서려면 이러한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앙의 벽을 넘어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영적인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해요. 기도를 하면 기도응답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읽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뭉클해지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상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없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냐면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런 것은 신앙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일종의 과정과 같은 겁니다. 그 신앙의 벽을 만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의 벽을 만났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만 뭐 나만 특별하게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 성장의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신앙의 벽을 만날 때는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앙의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신앙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고집부리죠. 그러다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신앙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신앙 성장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자, 18절 전반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신앙에 열정을 내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노니라는 단어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체험한 체험의 깨달음의 의미로 지금 안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처음 하게 되면 종종 이런 선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나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군요. 저는 여전히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립니다. 저는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인가 봐요. 이게 신앙의 벽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벽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앙이 또 한 번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벽을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두 가지 실수를 잘 범합니다. 첫째로는 포기예요. 아우,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믿음 성장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이거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납니다. 더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이 신앙의 벽을 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신앙의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한계를 고백해야 돼요. 자, 18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심정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단하는데 정작 내 삶에는 선한 행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탄식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벽을 넘는 출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나의 한계를 왜 인정해야 되느냐? 여기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예요. 내 착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합니다. 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들어와요. 깜짝 놀라죠. 제가 목사인데다가 목회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봤는데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 결국 나는 좀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깊은 단계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니까. 그래서 빨리 내 한계를 고백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 이 또 내 한계를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내 한계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 나도 그러는데 뭘 하면서 나한테 실수한 사람들 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하는 게 왜 중요하냐 봤더니 우리 조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한계를 용납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잣대가 너무 높은 거죠. 사람은 모두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사람을 존경해서는 안 돼요. 존중은 하되 여러분의 존경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또 너무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를 비교해보면 한국 문화가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몇 가지는 중국 문화가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있으면 누굴 더 미워하죠? 속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해요. 저도 그런 정서가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이 속인 사람이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정서는 속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래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유학생들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다 그런 존재래요. 왜 속아? 네가 멍청한 거지. 화가 나는데 살짝 설득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정서는 그런 거예요. 다 속이는 자니까 속지 말아야 된대요. 이런 것이 잘 나타나는 게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게 되면 적군이 포로로 잡혀요. 근데 대부분 잘 안 죽여요.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풀어줘요. 그럼 그들이 딴 데로 가기도 하지만 또 돌아와서 충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서는 그냥 좀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문화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기분 나쁘게 걸리면 삼족을 면해요. 삼족을. 그냥 그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녀도 그 손주도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오해가 풀렸어요. 후회해요. 근데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한국 정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건 싫건 간에 이런 문화권에서 살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서는 어떠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아, 왜 자꾸 믿는지. 근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또 크게 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비판과 정죄가 그냥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 한계를 빨리 고백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신앙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받아들여요. 참 고집스러워요. 내가 더 기도하면 되지.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천만에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 살으셨잖아요. 노력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셨나요? 여러분 성격 하나도 못 바꾸잖아요. 수영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힘을 빼면 부력을 받아 살짝 올라가요. 물론 초보가 힘 빼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냥 긴장하고 두려워서 더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 물로 좀 가라앉죠. 힘 빼는 작업이 돼야 그 다음에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맨날 그런 얘기하죠. 힘 빼라고. 근데 잘 안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다 보면 정말 고집만 더 세지고 신앙의 벽과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19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한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신앙의 벽이 넘어서고 또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한계를 고백하고 신앙의 벽을 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식상한 듯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24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절망같이 느껴져요. 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탄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전체적인 문맥과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신앙의 벽을 넘는 기회예요. 기회. 정말 중요한 찬스예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은 주어가 누구인지에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사실 핵심은 뭐냐면 나를 건져줄 누가가 주어예요. 주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는데 문헌에 따르면 십자가 다음으로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형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살인자들을 주로 사용을 했다라고 그래요. 살인죄를 범한 게 증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 죽인 사람 시체를 그 사람과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이 꽉 묶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해요. 시체니까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게 되는데 거기서 온갖 병균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같이 묶어놨으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병균에 감염되고 살이 썩어서 죽이는 병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병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봤더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치 사망의 몸이 매인 것 같은 이 내 안타까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 매인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지만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방법을 추구해요. 내가 더 기도하면 되죠. 내가 더 노력하면 되죠. 천만에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식당과 목욕탕을 가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구절들이 가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맡긴 부분만 예수님이 책임져주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분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노터치 내 자존심만큼은 내 이권만큼은 내 명예만큼은 결국 그것 때문에 온 인생이 사망의 몸에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다시 한번 전환점이 일어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신다예요.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된 습관적인 중독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질 않아요. 한 아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큰 길을 나섰는데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럽잖아요. 아빠가 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우니까 손잡고 가자. 그런데 아이가 거부합니다.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집부리는 아이를 향해서 아버지가 더 이상 권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웬걸요? 조금 가다가 미끈하더니 확 자빠져버렸어요. 옷이 다 젖었죠. 그때 아빠가 말없이 그냥 손을 내밀어요. 그때서야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나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갑자기 잘 걸어지는 뭐 능력이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아빠가 손을 잡고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게 잡아줬기 때문에 그러하죠. 신앙의 벽을 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셔야 부작용이 없고 예수님이 일하셔야 신앙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들만 5천명 모인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는데 빌립이 특히 계산을 잘했어요. 그래서 막 두드려봐요. 몇 명 모였는지 뭐 간단한 도시락 줄지라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어린아이 도시락 나눠줘라 하니까 그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이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만 5천명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풍족히 먹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노력, 내 업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지분이 있잖아,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러나 누구든지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열심을 낸 사람은 특히.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신앙의 벽을 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꼭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통일교회를 다니는 홍성희 권사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거나 힘들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있죠. 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힘을 받고 있는 방송입니다. 제 둘째 딸 시온이가 이 합창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이름이 그 방송에나 아무튼 또 많은 활동했는 그 방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조그만 헌금을 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방송이 주를 이제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포항국동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극동방송을 통한 주님의 일하심과 위로를 체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며 홍성희 권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딸의 이름으로 동참한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 홍성희 권사님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찬란한 그 이름,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천국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극동방송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천국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있는 주일이지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했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 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 하얀 솜털 같기도 하고 눈송이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눈에 띄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예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솜털 같은 꽃가루뿐만 아니라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에 노랗게 가루가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텐데요. 그것도 송악가루라고 불리는 소나무의 꽃가루랍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계속 흘러서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것일까요? 바로 꽃들이 자손이 될 씨앗들을 멀리 퍼뜨리는 현상이에요. 꽃가루는 바람에 잘 날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다면 꽃가루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꽃가루처럼 날아가서 상대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겠지요? 우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 서로 서로에게 날아가 예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서로 서로의 마음이 예쁜 정원처럼 정말 아름답겠지요?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꽃가루처럼 서로에게 전하고 날리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꽃들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공경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힘든 부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돕는 것. 부모님께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음을 다해 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전도사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보기로 해요.

우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군인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리의 시계가게는 유대인을 안전하게 숨기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비밀 장소가 되었었지요. 그 후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식사가 준비됐어요. 모두 모이세요. 베시 언니가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는 9명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여러 곳에서 왔어요. 코리는 가게에서 왔고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비밀리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6명 중 3명은 남자 청소년이었어요. 그들은 비밀 경찰에 의해 독일로 끌려가 전쟁 공장에서 일하는 일을 피하려고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나머지 3명은 시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마리아, 데아라는 두 명의 부인과 오시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9명의 사람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식사 중 오시의 재미있는 농담 때문에 한 번씩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때 갑자기

0: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모두 움켜쥐고는 위층에 있는 코리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코리의 방 벽에는 몰래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간 후에 비밀의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작은 방은 넓이가 1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쥐죽은 듯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몇 분 지난 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실래요? 다행히도 그건 코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조금 전 들린 사이렌 소리는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이 아니었어요. 연습이었을 뿐이에요. 코리는 마리아가 비밀통로를 통해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씨는 벌써 다시 농담하기 시작했어요.
1: 난 비밀방에서 꽤 오랫동안 크림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대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 진짜 습격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0: 그래요. 그들은 진짜 습격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게슈타포가 그 집을 습격하면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남자 코리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사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이런 훈련이 별로 재미가 없고 모두가 즐기고 있는 시간에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시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크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코리는 손에 초시계를 들고는 유쾌하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기록을 깼어요. 지난번보다 10초가 빨라졌어요. 그들은 숨을 가쁘게 쉬고 약간씩 떨었지만 계속 식사했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3: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0: 아멘. 코리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코리의 가족과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비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찾으면 버리면 돌아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돌아오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역대기의 키워드입니다. 찾는 자, 버리는 자, 돌아오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으면입니다. 찾으면. 오늘 우리에게 30장 앞에 바로 29장부터 시작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히스기야를 가지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29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도 닫아버리고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역대하 29장부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9장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29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등을 보이고 살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방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9장 3절을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런 뜻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해 첫 번째 달에 그런 뜻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치를 정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군사력을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자신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 30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가 대충대충 들어집니다. 뭐 바쁜 일 있으면 빼먹고 귀찮으면 빼먹고 바쁜 일 있으면 빼먹고 지각하고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빼먹고 수요일도 이제 안 나오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다른 잡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신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뭐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장 9절을 보십시오. 30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칭송하며 찬양하였으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을 찾으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있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뀝니다. 삶이 불안하고 눌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뀌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되는데, 31장 21절 보시면, 31장 21절 보십시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삶이 형통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32장에도 보면, 3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23절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와 형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대충 드리고 예배가 여러분에게 재미가 없고 지루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와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동시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 두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조용히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도록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와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실천 방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 조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신앙인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버리면입니다. 버리면. 3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역대기에 하나님을 버린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보았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누렸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자신도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막 살았던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33장 2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는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산당을 세우며 바알의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갔다가 여기다가 불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므낫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있던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다른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더럽히고 점을 치고 마술을 행하고 우상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 무너져요. 거기다가 자신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3장 9절. 9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까지 다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까지 무너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므낫세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을 봤으면서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므낫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33장 2절 3절을 보면 2절 3절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뭐가 좋아 보였을까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눈에 당장 즐거운 것,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너무나 까마득하고 애매모호한데 내가 가서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붙잡으면 그것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단 말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미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왕자로 살았던 이 므낫세는 괜찮게 살았어요. 별로 고생하지 않고 괜찮게 살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마음속에는 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나? 하나님이 없어도 내 잘만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줄 알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풍부하게 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배부르고 등따시고 괜찮다고 느낄 때 부족함이 별로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버릴까 걱정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의 기도와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므낫세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너무 귀찮은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뭐 꼭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억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도 못하느냐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점치고 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를 안 믿는가? 그 이유가 교회 가면 따지는 게 너무 많대요.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그런 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데려가는 통로들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 므낫세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귀찮은 거죠.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답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므낫세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을 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모든 영역이 무너집니다. 성경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치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분별 못할 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지 않을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든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도 난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33장 11절을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자기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좀 잘 살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하셨던 것처럼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요. 므낫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남들보다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까? 이만하면 나도 괜찮지 않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이만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데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앞에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 존귀하게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다 무너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좀 행복하게 살지, 좀 제대로 좀 살아보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돌아오면, 돌아오면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므낫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그 인생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성경 속에도 보고 우리 역사 속에도 보지만 왕은 포로로 잡혀가면 죽은 목숨입니다. 눈을 다 뽑아버리고 감옥에 갇히든지 평생 폐인으로 살든지 그것이 그 인생이에요. 므낫세 인생은 끝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큰소리 쳤으면 좀 잘 살아보든지 망하고 무너지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무너진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해줍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해줍니다.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므낫세는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33장 12절. 33장 12절에 므낫세가 끌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와, 제 이 말씀이 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모태신앙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므낫세는 모태신앙인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망하고 나니까 뭔가를 알겠어요. 타락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실패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만 무너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겹다고 느끼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망가져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회복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어쩌다 마음이 좀 울컥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갖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깨달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 몇 번 드렸다고, 기도 몇 번 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0: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에게 방향을 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므낫세의 삶은 어땠을까요? 33장 15절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면서 므낫세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33장 15절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제단들을 던지고 그동안 자신이 따랐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합니다. 누가 했던 일일까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에요. 므낫세는 실패를 경험하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살아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자 목녀가 목장을 대충 신통찮게 하면 그 목장 식구들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목자 목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들, 영적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가장을 위해서. 영적 가장이 대충 흐지부지하면요, 그 가정에 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목회자와 목자 목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입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와,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 기적같은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망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찾으면, 버리면, 돌아오면입니다. 돌아오면 실패했어도 무너지고 있는 자리라도 다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 지금까지 경주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펀지는 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바닥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 몸 곳곳을 깨끗이 닦을 수도 있죠. 또 자동차를 닦기도 합니다. 스펀지가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건 거듭해서 물을 빨아들였다 내놨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 원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받아들이고 내놓고 하는 일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내어줄수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어 마음이 비어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충만함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웃들과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분이십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는 록펠러. 그는 52의 나이에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 이런 각종 질병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의 재산은 줄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년이 됐을 때 그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는 것을 배우고 나누면서 98까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돈 같은 것은 나눠주면 자신의 것이 적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나눠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고 줄수록 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함께 누릴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의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심리학에는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커다란 기쁨과 활력을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 인생은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높이 쌓아야만 안전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내 손을 펴서 누군가의 빈손을 잡아줄 때 그 전에는 몰랐던 든든한 평안이 우리 영혼에 차오르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덜어냈는데

오히려 마음의 창고는 더 넉넉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창가에 갇힌 공기가 신선함을 잃지 않으려면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야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향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나에게는 연봉의 숫자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의 보람으로 되돌아옵니다. 나의 것을 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우리 것을 나눌 때 하늘의 기쁨이 곱해지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수법을 매일매일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내 움켜진 손을 조금만 펴서 곁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살필 때 우리네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빛과 소금으로 빚어질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는 도전과 시험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인 골리앗과 마주했고 사울 왕에게 추격당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겪었고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신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왕이자 목자가 계십니다. 구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시며 매번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을 그분의 아들, 딸로 왕자와 공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누울 때 근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워 없애십시오. 오늘의 구절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천천히 말씀의 힘을 받아들이기를 반복하십시오. 숙면에 필요한 평안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합니다. 주님만이 저를 무사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열왕기상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닥쳤던 시대,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이란 동네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잘것없던 떡 한 조각은 나눔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그저 한 움큼의 가루로 끝나겠지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의 필요를 살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전한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요. 남을 대접하는 자는 자기도 대접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원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원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은 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요한 프랭크의 시에 요한 크루거가 작곡을 한 전형적인 독일 코랄 주는 귀한 보배를 다음 찬양의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복음성가의 익숙한 한국교회에서 잘 불리지 않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이 찬송은 한국교회가 발행한 찬송 가운데 가장 좋은 찬송이라 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찬송입니다. 2절 가사인데요.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날을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를 덮쳐도 주는 피난처라. 나의 보배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찬양을 함께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동남성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도를 몇곡 선곡하여 찬양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은 성부의 어린 양입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였던 보나르의 작품이죠.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들이 어린이가 부르기에 합당한 가사들이 많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보나르 목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담는 내용을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찬송입니다. 곡조는 21세기 찬송가 74장에서도 온음 낮게 전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셉 홀브르크의 곡이기도 합니다. 송영옥님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결교단에서 발행한 신중복음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가운데 많은 곡을 처음 소개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일본 성결교단에서 사용하던 찬송가를 번역한 곡들이 많았는데요. 이때 큰 역할을 한 분이 이장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드릴 찬송인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도 이장 목사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작사 작곡이 맥케이로 되어 있는데 이분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찬송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분에 관한 기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만든 전형적인 복음성가인데요. 가벼운 리듬과 후렴의 복음성가적 표현으로 보아 아마 미국 작곡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정동 감리교회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미국 필라델피아 태생의 여류 찬송 작가이며 교육자인 엘리자 에드먼드 히윈 여사의 찬송입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정한 형제를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3절 가사입니다. 내 임금 내주 예수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간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귀한 찬송을 마드리가 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자녀가 먼저 죽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엘자베스 페어슨 프린티스 여사가 쓴 찬송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모든 성도에게 영적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신앙의 깊은 자리에 간 성도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찬송입니다. 바리톤 김승철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에서 드리는 경배 찬송은 찬송하는 소리 있어입니다. 토마스 켈리 목사가 시를 쓰고 미국 음악 교육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는 로엔 메이슨이 곡을 쓴 찬송입니다. 주요 3하운만을 사용하고 선율이 너무

너무나 단순한 음악적 선택을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 찬송의 회중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의 문명선 PD, 저는 찬송주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리라 하시도다. 주여,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깊은 바다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절망,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 싱그러운 5월, 초록 만물이 주님의 생기로 모든 곳에 가득하죠. 네, Amazing Grace 첫 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지난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멀리 있는 자녀들 또한 이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많은 이웃들이 있죠.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자기만을 위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해요. 이럴 땐 우린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서로 합심하며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곧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음 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죄사함 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법을 배웠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통로 대신에 벽을 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과 사랑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재할 때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빛으로 와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능하신 그 이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나온 평생 동안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음을 나 자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허물이 많죠.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행복하다. 천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기쁘게 살아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5월입니다. 한 달 동안 격려의 말과 조절되고 통제된 말로써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해피데이.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굽이치는 길목마다 주님이 앞서 가셨고 지친 걸음마다 주님이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손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곡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안양시립 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트럼펫 홍민희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추운 겨울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한 소년이 빵집 유리창 너머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소년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누구 하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사 한 명이 다가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배가 많이 고프니?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사는 빵집으로 들어가 갓 구운 따뜻한 빵을 한가득 사서 소년에게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품고 안은 소년은 눈시울을 붉히며 신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신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야. 그러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친척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과 나눔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강력한 복음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따뜻한 손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친척으로 기억되고 있으신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피아노 그레이스 정,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서울 모태트 합창단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가는 5월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담장 넘어 활짝 핀 꽃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듯 서로를 향한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 지지 않는 웃음꽃을 피워내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여유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과 감사로 꽉 찬 5월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곡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안산시리 밥창단, 그리고 이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죠.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10년 가득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죠. 동시에 육의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혈육입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극진히 섬겨서 주님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열심 말고, 세월 아껴 사는 거 말고, 거짓과 탐욕으로 아웅다웅 다투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생 짧습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선한 사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소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주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또 사연이 어떤 사연이 함께 나눠질까 궁금하고 설레지 않으세요? 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만 복음성가 들려주세요. 아, 이 짧은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충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사회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우리는 이 충만이란 말이 너무나 크고 은혜롭고 깊이 다가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 충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위로받고 충만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2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그 집은 이제 이 친구가 큰딸이었고요. 밑으로 동생 있고 늦둥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저 나이에 미국에 가면 언어도 그렇고 너무 힘들 텐데 그런 걱정 많았거든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왜 충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강도사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큐티도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캐롤 부르던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처럼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강도사님을 통해 시작된 이 신앙과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20여 년간 이 친구 소식 몰랐거든요. 수소문해서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홈페이지도 검색하고 해서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준 거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 갔는데요. 아, 세상에. 약대 공부해서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 의사 남편 만나서 또 남편이 병원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지금 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보람? 결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밀려왔거든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고 함께 받을 메시지다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9507님, 신청곡 충만이었는데 그 충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 이 사연까지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선의 찬양으로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5226님 사연이에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은 어떤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사연 글이었어요. 와, 여기에 그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준구 목사님은 어떠한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희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향기로움이 마음 가득히 느껴졌어요. 좋은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바짝 붙어서 수발을 드는데요. 가끔씩 어머니, 내가 누구야? 그거 묻는답니다. 병은 더 악화됐지만요. 요즘은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요. 우리 아기 주님 아들. 육신은 비록 시들어가지만 심령 깊이 아로새긴 생명의 복음은 목숨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 얼굴 아닐까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같이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을 향해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능력도 전략도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거하라는 원어의 뜻은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는 단어는 무려 40번 이상 사용됩니다. 그만큼 거함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하는 것은 분주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사실은 아무리 가지가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은 더 열심히 달리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마크스 워십의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규칙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문화에서 계명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관계를 보호하고 사랑이 흐르는 통로를 지키는 장치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신뢰가 깊어지듯이 계명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열매를 먼저 맺으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크게 이루고 더 빠르게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으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열매는 그 결과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리님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세니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사랑은 관계 안에 머무는 선택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밝히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 카라인데요. 상황이 좋을 때 생겨나는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기쁨, 환경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그것은 사랑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귀하신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요, 더없이 소중한 선물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은 공경하라 하십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이 세상의 부모님 모두 모두 감사드리면서요, 함께하는 첫 찬양, 감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잘한다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때론 표현이 서툴러 마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사랑 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 가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짧은 글, 긴 편지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여신 노래는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한빛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은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어진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소리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10계명 중 제5계명으로요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씀 늘 기억하면서요 꼭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끝으로 더 블레싱 축복 아가파워 워십과 최시원이 찬양으로 함께 나누며 인사드릴게요. 우리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서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죠. 옛날에는 직접 보지 못하면 볼 수 없었던 시대지요. 요즘이야 방송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대통령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원근각처에서 길 양쪽에 모여들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 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70리 길을 걸어서 그리고 임금님의 행차하신다는 길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엎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말하기를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임금님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고.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에게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그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흐뭇해하시며 행차를 멈추고 그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근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참 기특한 일이로고. 그 불효자도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신다고 해서 엎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0: 저놈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동네에서 불효자로 소문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시며 대답합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것이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도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어 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1: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0: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립니다. 어머님의 성경, 윤형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냈고요. 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의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귀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계명과 명령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 계명입니다.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도 아니고요.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가 같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에이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축복의 샘 들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부모님에게 만족합니까? 라고 1,000명의 자녀들에게 물었는데 무려 50%는 부모를 만족치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답지 못한 부모마저도 공경해야 할까요? 자녀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부모마저도 공경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령이요, 무조건적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 존경받을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 노릇 잘하고 돈 잘 벌어 올 때만 아버지를 존경하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성경은 없습니다. 아버지면 공경해야 하고 어머니면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주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면 공경하라는 절대적인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최미희님의 나는 비록 약하나.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광희님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은 생명의 모습이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화가들이 생명의 신비와 자애로움을 느꼈고 그것을 즐겨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노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그린 피터 파울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그림은 젖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어머니의 자비로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로마의 작가 발레리우스의 막스무스의 기념될 만한 행위와 격언들에서 그림의 주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공교롭게도 늙은 노인과 젖을 먹이고 있는 여인과의 관계, 여기에선 이 두 사람은 부녀지간입니다. 화면 배경에 쇠 창살이 보이고 손을 뒤로 묶고 있는 남자는

죄수입니다. 손을 묶인 채 아버지 시몬은 온 힘을 다해 딸의 젖을 빨고 있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인이 페로입니다. 이야기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시몬은 죄수이자 음식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아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착한 딸 페로는 아버지를 아사, 죽음에 이르게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젖을 먹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버지를 면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수, 곧 젖을 먹여 아사 직전인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가 루벤스가 이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은 바로 자녀의 효심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얰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 음반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가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런 자연의 섭리와 같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효자상 효녀상은 잘못된 거죠. 효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조건이 없듯이 자녀도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세 번째 교훈은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등등. 그러나 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고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란 뜻입니다. 가장 으뜸가며 우선되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해서 이 명령을 지키면 아주 좋은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 형통의 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부모와 관계가 좋을 때 당연히 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된다는 사실은 기정된 사실이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낳아주었기에 공경하는 것 아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기에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었기에 공경하는 것 아니라 단 한 조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이 복된 5월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0: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옛날 어느 섬마을에 폭풍우가 몰려와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밤새 항구에 나와서 등불을 들고 바다를 주시하며 기다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등불을 통해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평선 너머로 배의 형체가 보였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의 항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 정원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꽃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꽃을 정성껏 가꾸어 왔는데요. 어느 날 그 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귀한 꽃인데 정원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정원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식물 전문가의 발을 붙잡고 제발 제 인생의 12년의 그 세월이 담긴 이 유일한 꽃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살 그리고 외딸이라는 표현에서 야이로에게 딸이 삶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문제 그리고 나의 힘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소원의 항구,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이 회당장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야이로가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당장처럼 힘과 지위와 명예가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한 유명한 귀족이요, 자신의 아이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귀족은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만 평소 자기를 비판했던 가난한 의사를 곧바로 찾아갔는데요, 귀족은 자신의 화려한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의 집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평소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귀족은 알았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젊은 순회 전도자였던, 당신은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짜 겸손은 자신의 체면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엎드림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아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뒤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은 여자에게 있어서 비참함과 수치심을 주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대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튀어나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 또는 지나가던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겠지요. 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옷자락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생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과 함께 절벽 끝에 선자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절대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군중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찬양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도시의 공중에는 수만 개의 라디오 전파와 통신 신호가 떠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 전원을 켜고 특정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수만 명이 떠들고 있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단 하나의 채널에 주파수를 고정할 때 비로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예수님 주변에 막 밀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라디오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에 주파수를 맞춘 그 혈루증 걸린 한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수학에서 어떤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과는 제각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0, 0, 이 제로가 된 0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한대를 곱하면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1이라도 남겨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되겠지? 여긴 되겠지? 이 사람은 되겠지? 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제로, 0이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육적,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을 인정하고 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의지했던 것 모두 좀 내려놓고요.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이머들의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세임 어드리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삶은 강중현의 시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병고침과는 비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되겠지 하실 거야 이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고아가 왕궁 근처를 배회하다가 왕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왕은 아이를 불러서 이리 와봐 세웠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례하게 왕의 몸에 손을 댔다면서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신하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이 궁궐에서 살거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왕이 아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궁궐에서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따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가족적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위조 지폐를 감별해온 전문가는 수많은 가짜 돈을 보아왔지만 정작 가짜를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 진짜 지폐의 감촉, 종이 질감,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딱 나타났을 때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약이라는 가짜 소망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생명의 능력이 몸에 임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푸르름의 달입니다.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 목사님은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행입니다. 위를 향한 여행. 그리스도인은 땅 위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마음속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우리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밖을 향한 여행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사람과 봉사를 통해 생활 양식으로의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여행 듣고 있자니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5월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5월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남은 5월은 하나님과 진한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모험.

나들이, 여행 참 가고 싶죠. 폴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여행,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번 한 달은 첫 번째 여행이요. 위를 향한 여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요. 하나님과의 진한 여행을 하는 시간으로 5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요. 그죠? 저도 방금 읽으면서도 와, 말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저는 여행하니까 그냥 이 찬양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불러서 같이 하나님과 손잡고 이 즐거운 우리의 사명의 길 여행 가는 것처럼 함께 찬양 불러봐요.

아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서서 들으신 곡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월 한달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정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세 가지 중이라도 꼭한 가지는 할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행인 가는 그런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고 마크 맨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문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상 같아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양의 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박진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기도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구현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진웅의 게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캐리 언더우드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여자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 똑같은 일상인 듯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보지 않은 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먼저 경험을 해봤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또는 돈, 뭐 권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우리 삶의 인도자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북녘의 성도들은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지만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힘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다른 목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돈, 권력, 또 명예뿐만 아니라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북한 내부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깨우셨을까? 뭐, 물론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2시부터 또 아침 동이 뜰 때까지가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는 그런 기도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들, 나누고 싶은 은혜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탈북민 신앙과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사하신,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또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한국까지 이끌어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엄효환 전도사님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을 잘 넘기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까요? 오늘 그 첫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엄효환 전도사입니다.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바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제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4년도부터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우리 옆집 사람이 없어지고 또 동네 사람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던 기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성상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난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새롭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체제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체계는 꾸준히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가정환경이 어떻든 초등학교부터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적은 두고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모두

받은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공무원이든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할것 없이 다 그런 체제 속에서 있다가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선생들이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에게서 먹을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숙제 검열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왔느냐. 학교에 겨울 같은데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갖다 받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면서 이제 또 해야 될 때는 나무 가져왔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점점 이제 학교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에 갈때 누구는 가져와서 편안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못 가져와서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도 뭔가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가면 그 모든 책임을 또 부모에게 떠맡겨요. 부모에게 맡기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주느냐? 단련대. 이거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인데 이건 6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강제 노동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은 못 되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는 못 하고 아침엔 이제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어디 딴데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서 시간 맞춰 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그 공백 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방법이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서 뭐 닦아먹는다든지, 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4년, 5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둑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됐었고 담배도 술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모든 게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이거 의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들이 불려가기 시작하고 선생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추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추궁받을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님들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거 아니냐.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기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렇게도 못 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이제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주변에서도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고 집을 막 거의 나와서 그냥 그 삶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병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17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에 또 이게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

많이들의 어떤 그런 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한번 이렇게 찍히면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로부터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고향도 떠났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강도 배감이라는 곳에 가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 먹고 살수 있다는 그 정보를 길거리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제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양강도 배감 들어가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일 도와주니까 뭐 감자 몇 킬로 주고 며칠씩 일해야 되면 또 재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워주는 집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고 그거 좀 먹고 또 벌어 가지고 이게 뭔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형한 명을 만났어요. 그 만난 형이 이제 그곳에서 몇 개월 같이 살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밖에 못하고 감자나 뭐 밀, 보리 뭐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함경북도 언성 쪽에서 이제 소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때그때 막 남의 집에 가서 일안 해주고 또 우리 땅을 만들어서 뭐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할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길을 떠나서 동북도 언성까지 오게 되었고, 또 왔는데 마침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고, 산에서 막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농사를 같이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2010년도에 김정일에게서 그 선전포고문이 국경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용고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강제노동하는 데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포고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보위부와 안전부가 나서가지고 산에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한번 저기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가면 한국까지도 또 연결될 수 있고 한국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분 전화번호인데 할머니에게 사돈이 있었어요. 그 사돈이 자기가 먼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남겨진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움직이다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자기 연락처를 남겨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이 전화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산에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놨을 뿐이지 뭐 연락 한번 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주면서 이렇게 사돈이 자기 전화번호라고 해서 남겨준 게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번호로 연락하면 한국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냐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귀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전포고가 내려올 때 국경 지역에 있는 미거주자들은 다 잡아들이되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을 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더 삼엄해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없는 상황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나 중국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중국 두만강이 넘겨다 보이는 산 봉우리에 올라와서 이틀 정도 이제 두만강을 보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3일째 된날 저녁에 이제 두만강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이제 보았을 때, 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도우셨구나. 놀랍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게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도 안 보였어요. 이게

0: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산기슭을 내려와 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그산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억 속에 없을 만큼 이 정신이 다 나갔고 혼이 나가 가지고 그냥 막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제 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제 몰골을 봤을 때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아침에. 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을 줘서 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몸이 이제 씻고 나니까 막또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막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을 막못 가누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뭐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한국에 소개를 받게 돼서 한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에 와 살고 계신 분이었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저를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돈이 몇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여기 두고 갔던 그 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번 기다려 보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전화 받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브로커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돈 3천원 주면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이고 중국 돈 3천원 안 주면 우리도 이게 골칫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돈 3천원 주면 지금 내가 연길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줄수 있고 3천원을 안 주면 공안에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도망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 돈 3천 원을 바로 입금할 테니까 연기를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고 인수해 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3천 원을 입금해 주겠다. 저를 이제 바로 그날로 연길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브로커가 연결돼서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중국을 넘어오고 라오스를 넘어오고 태국까지 넘어왔고 방콕인가요? 이제 태국 그 수도까지 와서 이제 이민국이라는 곳에 넘겨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치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태국까지 인천 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첫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나와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엄유환 조도사님. 한국 정착이 사실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그런 방황의 시기 하나님은 엄 전도사님을 어떻게 또 붙드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전쟁 장기화 속에 이란 시민들은 카페에 모여 불안을 나누며 일상을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송금 장면이 담긴 영상을 외부로 넘긴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평양 부유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아시아 판매용 주력 유종인 아랍라이트 6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4달러 낮췄습니다. 이는 직전 가격 대비 큰 폭의 인하로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다만 현재 가격 자체는 여전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정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란 전쟁 이후 50% 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으로 수출 차질 우려를 겪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연결된 내륙 송유관을 활용해 일부 원유를 우회

국내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이번 가격 인하가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OPEC 플러스가 6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를 결정한 것도 공급 안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주요 산유국들이 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동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서는 가스 시설 공격으로 국영 에너지 기업 직원 3명이 숨졌고, 이어진 추가 공격으로 구조대원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 300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접경 지역 브리안스크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스크바 공항을 폐쇄하고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틀간의 휴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행사 방해 시 키이우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카페가 일상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카페가 대표적인 사교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경제난과 인터넷 통제, 전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일상 감각을 되찾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에스프레소와 페르시아 차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쟁과 실업, 생계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제한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카페는 오프라인 소통 공간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술집 문화가 없고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카페는 가장 현실적인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일부 카페는 공습 충격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채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세기부터 이어져온 이란의 커피하우스 문화가 전쟁 속에서 다시 시민들의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무력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지스키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 지명자인 알리 알자히디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거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은 핵 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따른 감시 체계 수용 의사를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람직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핵기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 개발과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 가족의 송금 수령 장면과 주택 내부 영상을 외부에 넘긴 해산시의 한 송금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는 지난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 뒤 거래 증명을 위해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보냈다가 이후 다른 송금 과정에서 부의부에 체포됐습니다.
보위부는 중국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고

영상 속 허름한 집안 내부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촬영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순 불법 송금이 아닌 정치적 범죄로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과의 접촉과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산 지역 송금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송금 증명용 영상 촬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을 대거 수입하며 평양 부유층을 겨냥한 애완동물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최근 중국 단둥을 통해 말티즈와 요크셔테리어, 비글 등 외국 품종 개 수십 마리를 들여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료와 간식, 약품 같은 관련 용품도 함께 수입됐고 고양이와 앵무새 등 다른 애완동물도 들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화성지구 애완동물 상점을 공개 방문한 이후 평양 돈주와 간부층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애완동물 상점을 둘러보며 강아지를 안고 딸 주혜와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유층 소비를 국영 상점으로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식량과 생필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애완동물과 사료 수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과거 북한 당국이 애완동물 문화를 부르주아 생활 양식이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최근 분위기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TBC에 따르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정태웅 씨는 금강 역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주의 만호봉 절터를 답사하다 유실된 발 부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강 역사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대표 석조 유물로 돌기둥 4개, 금강 역사 8구를 새긴 작품입니다. 입을 벌린 아형과 입을 담은 후멱이 함께 표현돼 높은 조각 수준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둥 한 개의 하단부가 사라져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정 씨는 낙엽과 돌무더기 사이에 있던 석재가 일반 자연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했고 박물관 확인 결과 잃어버린 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조각은 기존 유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가 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체결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서 1905년 당시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에게 보낸 친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을사늑약 체결 한 달 전인 1905년 10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상황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압박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해당 친서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독립운동 지원가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됐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외교 행랑을 이용해 문서를 워싱턴으로 보냈고 백악관과 국무부 면담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국무부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을사늑약 체결 직후 국무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대한제국이 외교적으로 국권 수호를 시도했던 구체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0: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도는 종일 맑고 쾌청한 봄날이 이어집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가운데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청진 모두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솟구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도 주실 거고요. 분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탈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의도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이 있어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막막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떨어져 싹을 틔울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올 때 믿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전심 어린 기도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사역자 지명현 씨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훗날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해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한 가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건 한 가지 네가 찬송가 얼마나 잘하다 왔느냐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네가 찬양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0: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주도이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나눠봤어요. 근데 두 분 다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심양에서 계실 적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고 이곳에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0: 이런 분입니다라고 했을 때이한 문장을 우리 두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지구상에서 정말 모든 걸 우리 햇빛처럼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0: 빛을 비추어 주시는, 환히 비추어 주시는 나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 우리 염선희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 저에게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높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항상 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2: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찬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찬가의 내용도 듣고 거기서 또 많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데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안 되는 것도 좀 소원도 좀 풀려지고 일도 좀잘 돼지고 우리를 헤아려 주는 그런 하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게 되더라고요.
0: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시고, 우리 그러면 아라 선생님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햇빛 같은 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1: 네, 그때 제가 교회를 그때 갔을 때에 녹화기 있잖아요. 그 녹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안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그때 그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안 풀리고 모든 거 일이 뭐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면은 잘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하느님은 햇빛처럼 밝게 위에서부터 내리다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영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항상 잘 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두 분이서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1: 주기도문.
0: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고,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2: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많이 앞으로도 많이 더 한국 땅에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온 가족 우리 딸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우리 가족들도 다 무사하게 잘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1: 같은 생각이지만은 매번 아침마다 생각나는 거 부모 지금까지 형제들이고 엄마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됐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0: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신 우리 가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또 일하실 줄 믿는 소망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나눠주신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한 그 시간들 동안 허락하신 여러 여정들이 있잖아요. 정착해서 채워갔던,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아라 선생님, 어랑이 고향인 정착 5개월차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박신아콰이어의 어두운 내는 밝히사, 그리고 서울바합창단의 목마른 내 영혼까지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손을 맞잡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날이 너무 좋은 이 봄날에 오늘도 어떤 봄날의 따뜻한 내 돈 내 산이 준비가 돼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10일 녹차 한 팩에 3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차를 사셨어요, 대표님. 맛있는
1: 네.
0: 차.
1: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는 차죠.
0: 차 좋아하세요?
1: 네.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차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커피에 차의 음료 문화에 한 1, 2년 정도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죠.
0: 아, 차라고 부르나요?
1: 차? 네, 그렇죠. 북한도 차집 있습니다.
0: 아, 차집 있어요?
1: 운정 차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북한은 평양에도 차집을 여러 개 되고요. 평양에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네. 김성종합대학 앞에는 그때 차집이 없었고 평양 역전 앞으로 조금 올라오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있잖아요.
0: 네.
1: 그 앞에 이제 차집 하나 있었는데 겨울엔 그 차 먹으러 그때 갈 때 났는데 그때는 제 생각인데요. 진짜 차 맛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겨울에 따끈따끈한 달콤한 그땐 정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지금은 한국 차는 설탕을 거의 안 넣고 그래서 진짜 진미 차의 그 진미를 보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기억이 그 달콤한 차물 그러니까 단물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저는 달콤한 네. 연애를 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1: 아니 달콤한 차물
0: 보통 찻집에서 네. 연인들이 많이 대화도 나누고 뭐 소개팅
1: 아 근데 그때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차 먹고 싶은 생각에 그 달콤하니까 그때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이 설탕이 들어가면
0: 네.
1: 제 생각에도 아마 뇌수가 그때는 영양이 부족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보충하려고 갔을 것도 기대해요 지금.
0: 보통 이렇게 네. 찻집이 뭐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근데 보통 그러면은 가는 손님들은 평양 사람들.
1: 그때는 찻집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저 신사적인 그런 의미다가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꽤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찻집을 찾는 분들 꽤 됐어요. 근데 찻집 가게 되면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차들이. 인삼차가 흔히 많았고.
0: 인삼차?
1: 고려 인삼차라 해가지고.
0: 비싼데 여기서는 비싸잖아요.
1: 근데 북한도 뭐 싸진 않는데
0: 네.
1: 그래도 그때 당시는 뭐 매일 뭐 먹는 건 아니고 두문두문 생활할 때마다 가서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먹긴 했죠. 근데

0: 한국은 차 문화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차 종류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아, 차가 어떨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1: 그때 그러면은 아 이번에 차를 사신 게 대표님의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0: 네. 아, 또 이거 차 하면 북한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마시는 차. 마시는 차죠. 네.
1: 저희도 자동차도 차라고 하고 마시는 차도
0: 네,
1: 차라고
0: 이번에 5월달
1: 하는데
0: 말이에요.
1: 네.
0: 5월달이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어린이날도 있고 또
1: 어버이날도
0: 어버이날도
1: 있고
0: 있고 네,
1: 스승의
0: 있잖아요. 스승의
1: 날도
0: 날도 있잖아요. 근데
1: 있고
0: 이 스승의 날이 이 한국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또
1: 네.
0: 선생님한테 뭘 선물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면서 저 담당 그 담임한 교수가 있잖아요.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걸좀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1: 네.
0: 북한은 모든 명절을 규제하는 게 노동당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은 1964년 5월 26일 날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 어찌 말하면 국가가 아닌 한계 청년들이 그런 단체 협의에서 이제 발기를 한 거예요,
1: 학생들이
0: 학생들이.
1: 아.
0: 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날을
1: 네.
0: 기념하자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 오히려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5일이니까, 우리 5월 15일, 북한은 지금 한글을 만든 게
1: 네.
0: 세종대왕 만들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을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역사적인 인물을 높이하는 게 싫거든요, 북한은. 근데 한국 와 보니까 우리 한글 기본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 발기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우리 한글이 나오게끔 학자들도 모여서 다
1: 네.
0: 그 조직해주고 다 관여하시고 했더라고요. 결국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하실 때 많은 인덕 정치를 했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65년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아마 이렇게 5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스승의 날이 있나요? 이게 뭐 64년부터면은 남하니까 분단 이후에 세워진 날인데
0: 네네.
1: 북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요?
0: 북한은 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1: 네.
0: 어머니도 또 교수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아.
0: 북한은 교원, 보통 교수를 안 그러고 교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원. 근데 교원 명절이 따로 없어요. 오직 국가적으로 세는 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티제라고 하는 걸 발표한 날이 9월 5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교육절이라고 해요. 네, 그
1: 교육절이요.
0: 교육절을 그저 선생들이 명절 세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따로 정했지 않았지만은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교육절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스승의 날 비슷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도 스승의 날에 공로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사업에 훌륭했던 분들을 표상하시더라고요. 표창도 주고 훈장도
1: 네.
0: 주고 북한도 교육절 날에 그런 포상을 해요. 표창장도 주고 뭐 메달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러니까 아마 스승의 날 하면 북한은 교육절이 거의 막좀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남한에서 뇌물을 주는 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얼마 이상은 선물을 줄수 없다. 이거는 법적으로 서로 특히나 공직자에 계신
0: 네.
1: 분들에게는 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뭔가 학교에서 직접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런 느낌보다는 고등학생 때 가르침을 받았던 아니면 살면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이런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들도 이 스승의 날에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북한에서도 이제 보면 교육절 날도 그렇고 또 학교 졸업할 때 그렇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선생한테 선물 줄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부모 책임자가 있어요. 북한말로는 학부형 책임자가 있거든요.
1: 네.
0: 학부형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기하면 이번에는 TV 한대 해주자. 뭐 이번에는 컴퓨터 한대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1: 네.
0: 졸업할 때, 그러니까 북한은
1: 오,
0: 매
1: 너무
0: 학년마다
1: 좋네요.
0: 선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맡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거든요. 담임 선생이.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0: 우리 같은 학급이 계속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선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 교수인 경우에 선물을 어떻게 줄까? 요즘 AI가 발달돼 가지고 AI에다 물어봤어요, 또. 그래서 거기도 또 나오는 게 한국은 이 뇌물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1: 그쵸.
0: 정부 자체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뇌물 주는 걸 완전히 이거 차단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범위가 다 보통 보게 되면 5만 원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4만 원이 그 법적으로 했다가 요즘 또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주는지 하는 게 문제인데,
1: 네.
0: 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그 이름을 씌운 그런 고급 이게 잔 있잖아요, 잔. 그러니까 북한 말로 곱부라 그래요. 여기는 컵이라 그러는데, 모그컵 같은. 거기에 꽃도 그리고 여러 가지지. 막 그렇게 이미지를 막 그림 이런 걸 해가지고
1: 맞아요. 사진도
0: 드리기도
1: 넣을 수
0: 하고, 예.
1: 있고.
0: 특수 주문지작 한 거죠. 한마디로
1: 네.
0: 말하면. 뭐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것도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교수님 방에 가면 뭐 마실 거야? 그 커피 마실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1: 네.
0: 차를 드시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나오는 차가 그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녹차밭이
0: 네, 그래
1: 유명해서.
0: 이번에는 차를 선물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물했던 거죠.
1: 참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도 이 감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0: 네.
1: 그리고 요거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한데,
0: 네.
1: 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TV를 선물하고 전자제품을 선물할 정도면 분명히 그 같은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평양이나 또 제가 고향인 해산이나 이게 좀 경제 여건이 좋았던 당시에
1: 네.
0: 또 괜찮은 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일중학교 다녔으니까 일중학교는 다 간부자 애들 많잖아요. 거기다 또돈좀꽤 쓰는 이
1: 네.
0: 돈좀 버는 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 자체도 수준이 좀 높았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학급이 뭐 하지? 정찰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못지않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선생들이 또 재니게 모여서 또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생이 다른 선생보다 짝지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런 문화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집장가 갈 때라 하면
1: 네.
0: 북한은 또 이불장, 옷장도 선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로. 예, 그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흔한 건 아니고, 어려운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1: 그쵸,
0: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 그쵸.
0: 그리고
1: 네.
0: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꽤좀한 20년 뭐, 그더 전의 이야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아마 그런, 그래도 스승에 대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북한도 그건 무시할 순 없죠.
1: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0: 네.
1: 존경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방법도 다르고,
0: 네.
1: 그리고 나라에서 또 하는 그런 환경들도 다르고 하지만, 이 마음 한 크는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3만 5천 원 어치 차를 사셨어요.
0: 저는 또차 하면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도 4만 5천 원인데 거기 50봉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좋았던 게 뭐냐면, 우선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차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이게 4만 5천 원 해도 사실 일반 노동자들 뭐 번다 해도 뭐 3시간 정도, 그리고
1: 네.
0: 뭐 일반 좀 괜찮은 회사에서는 2시간만 일해도 벌수 있는 돈이잖아요.
1: 뭐 35,000원에 50잔이 나오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렇죠.
1: 한 잔에 700원 꼴이네요.
0: 그렇게 되죠.
1: 네. 거의 0.5달러인데
0: 네.
1: 사실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가격을 얘기할 때마다 아니, 차한 잔에 그렇게? 또 선물에 그렇게?
0: 그렇죠.
1: 돈을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저희에게는 그런,
0: 그렇죠. 부담이 안 되는 거죠,
1: 네,
0: 아무래도.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간극을 또 보시면서, 이런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자문 말씀인데요. 북한 있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수첩장에다가 항상 이제 뭐 명언 같은 걸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성경책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문의 말씀이 많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 못 보게 하니까
1: 네.
0: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성경을 통독했던 분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풀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자문용들이 엄청나게 수첩장들이, 그 우리 모르고 다 이제 선배들 거 따라 쓰고 해서 수첩장에다가 알록달록하게 뭐 사파도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

0: 남은 말씀도 북한에서 제가 수습했었던 그 내용 명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잠언 말씀인데요. 24장 5절 말씀이에요. 잠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 아멘.
0: 야, 이 성경 말씀을 북한에서는 그저 일반 명언처럼만 말하면서 수습을 다 계속 쓰기만 하고 알았거든요, 사실은.
1: 네.
0: 참 이걸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성경 말씀 속에도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그런 구절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은 존경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은 동방 예주국인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미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자유로이 표현하면서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또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에 이곳 남한으로 건너오신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연이어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을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이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오늘의 복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한 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당신은 원숭이를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단순하고 원초적인 생명체인 아메바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믿거나 수련과 당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인 에덴에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령장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첫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첫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2021년 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과 재앙이 아닌 참 자유와 그로 인한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궁핍으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절망이 앞에 있습니까? 이 죽음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무겁고 아파서 우리 함께 생명으로 도망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오직 한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저 악한 원수를 다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부터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이 있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로,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복음으로 하나로 되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날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주일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새기며 어버이 주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할애를 받는 시기가 되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금은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납니다. 늘 변함 없으셨던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기다려주시지도 않고 떠나버린 부모님의 은혜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감사할 뿐이에요. 그 사랑의 모체이신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자비는 영원하시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예요.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들렸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미국 대륙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위에 북미가 있고 밑에 남미가 있죠. 그리고 북미랑 남미 사이에 얇게 이렇게 연결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쿠바 같은 땅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스도 보면 이 그리스도 저 위쪽 북쪽 지역이 있고 남쪽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 지역은 이제 아테네인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 북쪽 그리스와 남쪽 그리스를 연결하는 얇은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얇은 땅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좌우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던 때가 주후 한 51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51년 정도면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로마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 한 200년에서 300년 정도 대평화의 시기가 로마에 찾아오는데 그 시기를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에 의한 대평화의 시기였습니다. 이 대평화의 시기에는 이제 뭐가 활발하냐면 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무역로들이 개발이 되고 또 이제 중개 무역을 하고 이거를 로마 제국에 팔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고린도는요,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땅이 좁다 보니까 동쪽 항구, 서쪽 항구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쪽 항구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 동쪽 항구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겐그리아와 레카이온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문물이 수입이 되고 많은 수입품이 들어오고 자 그리고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죠. 항구 도시는 음란합니다. 선원들이 오랫동안 배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면 막 이 정욕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리고 수입하고 수출하는 무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 항구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죠. 이제 이 좁은 이 두 항구를 연결하려고 지금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거기에 운하를 파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대단하다 그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는 부유한 도시, 음란한 도시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일종의 이제 국제 도시였죠. 언어도 다양하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헬라인, 이방인, 또 유대인들도 여기에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가 이곳에 머물게 됐죠. 자, 여러분 우리 잠깐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덴은 어디냐? 에덴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죠. 헬라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보입니다. 그리스보. 어떤 분은 읽다가 여기에 예수님이 왜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릅니다. 이 회당장조차도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죠. 와, 이때 또 많은 핍박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치지 않을 거다. 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죠. 이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많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사실 이제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렀고요. 여기 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거의 2년이 채 못 되는 18개월에 해당하는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죠. 19절에 보면 에베소로 갑니다. 18장 19절 사도행전. 그리고서 19장으로 가면 이 아폴로죠. 아폴로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여기서 날마다 복음을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제 전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또 이제 베드로의 영향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함께 영향을 받고 자랐던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고린도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아시아, 이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요. 16장 8절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지나는 길에, 유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는데,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너희한테 가겠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쓰는 거거든요. 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가려고 하느냐. 이 아볼로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아,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려니까 근거를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나한테 직접 세례를 줬는데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야,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낫던데 나는 아볼로한테 영향받은 사람이야. 야, 나는 직접 이 예루살렘에 가서 개바 베드로한테 영향을 받았거든. 그랬더니 야,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이 최고지. 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배우의 누구다, 누구 영향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 개바,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아이,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렇게 해야 복음이 진짜다. 이게 진짜다. 아볼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러면서 자기들 가운데 막 싸우는 거죠. 게다가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데 음란하게 사는 이 옛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음란의 문제로 막 싸우고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또 거기 이제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죠. 근데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와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지 다른 게 중심이 되면 저마다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고 갈라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인 거기 때문에 다른 말, 다른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님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걸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걸 싸우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바울이 낫다. 뭐 아볼로가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누구 영향을 받고 누구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베드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지. 아폴로가 더 낫던데. 예수님이 더 낫지. 이러면서 막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변론. 누가 더 나은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내가 낫다라는 입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론. 야, 바울은 말은 현찬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던데, 아볼로는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던데, 말은 잘하지만, 그러면서 막 이 안에 이제 헬라적인 이, 그것도 그 당시에는요, 자기 주장을 이제 잘 얘기하려고 헬라의 변증 수사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의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사학을 통해서 막 서로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요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의 로고스, 말씀을 말합니다. The word of the cross,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이 최고 지혜의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창조주가 있겠지 막연히 생각하지만 아무리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없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자기 지혜로만 강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전도에 미련한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야 듣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전도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발견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발견 못합니다. 결국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열심히 전도해야죠.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만 보이다 보면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왜? 아, 이거 해서 안 믿을 것 같고, 아, 이거 하면 내가 생각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고린도교에서 막 헬라 철학을 가져오고 수사학을 가져오고 누가 더 낫다고 막 변종으로 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사인, 능력,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헬라의 로고스,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 거리끼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0: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주받으신 그리스도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지만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아니, 미련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되느냐? 왜냐하면 헬라에는 헬라 철학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이데아로부터 이데아가 이 세상의 형상과 진료를 통해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복잡한 철학 사유 체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구원의 길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거리껴 보이는 이것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구원 얻는 방법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미련한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하지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때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런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끔씩 이렇게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붙드시고 바꿔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낳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지는 믿음의 기준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며 이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죠. 고린도 교회 분열의 배후에 도사린 철저히 세속적이고 또 개인적인 욕망들이 숨겨진 주장이 잠시는 공동체의 질서를 좌지우지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결코 터를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를 참 숱하게 겪습니다. 그릇됨이 잠시 승하는 듯 보여도 마침내는 무너지고 마는 일은 흔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는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만 우리 안에 견고하게 터를 잡고 오늘도 그 힘으로 전진하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흠 없이 서도록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망 가운데 견고히 붙드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일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샬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로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 함께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줄이고 결핍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으려 합니다. 이 시대는 빠름과 즉각적인 만족을 미덕처럼 생각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야 해도 불안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참지 못하는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먹어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고민합니다. 돈을 지불하며 절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는 쉽게 마음을 내지 못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배고픔을 통한 영적 훈련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한 끼를 금식하는 일조차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경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내 안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선택입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멈추는 행동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0: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거래도 아닙니다. 내 안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욕구에 끌려다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닙니다.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싶고 말을 쏟아내고 싶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들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고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이 더 강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금식은 그 욕구들 앞에 멈춰서는 훈련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채우기 전에 기다리는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성경은 금식을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금식은 나를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에서도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 금식은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린지라. 금식은 시험을 이기고 내 사명을 분명히 하는 영적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문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와 금식 속에서 비로소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 강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속도를 늦추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금식은 몸의 허기를 통해 영혼의 굶주림을 자각하게 합니다. 단지 음식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댄 감정들, 인터넷 게임에서 스마트폰까지 일상에서 쉽게 찾았던 위안들까지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선명해집니다. 금식은 극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집중의 행위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시간입니다. 금식하는 동안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배고픔은 내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스스로 작업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이 기도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576번님,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어 극동방송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방송 들으면서 상대방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귀한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또 상황이 또 해결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극동방송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맛보셨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용사로 오늘도 담대히 일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1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2장 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올이 가정의 달인 것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어린이날을 보냈고 또 어버이날까지 보냈죠.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요, 나이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살겠다라는 답이 90%가 넘었습니다. 또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도 60%가 넘었지요. 핵가족화하면서 오히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자녀들이 장성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순환되는 인간의 고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효도할 때 우리도 내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무조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그런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날마다 주와 벗엉겨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6809님, 어제 전도대회 우리 지사장님과 방송사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 또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셨고요. 5522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열매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도 기쁨도 칭찬도 나누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나중이 아닌 오늘 맺어가기를 소망해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정답 중에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열매의 목적 바로 소유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나눔에 있음에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의 가장 좋은 것 나누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가장 좋은 것 말씀과 찬양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눔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더욱 배가 될 줄 믿고요. 이 시간 출석체크 출첵받을게요. 성경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며 두 글자 이 두 글자 어떨까요? 처음입니다. 성경 성경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성경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샬롬 좋아 출첵이고요. 참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선물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손해 사정사 우리 포항장성교회 박경원 장로님께서 나눠주는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지금 출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출시 예정이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상고를 다하듯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정부가 승인하여 5월 6일자로 전 보험회사에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3주에 걸쳐 1세대 실손에서 4세대 실손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기다림이 5개월이 흘러 이제야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출시 배경과 특징 및 보장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출시 배경에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이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비와 비급여 주사제 등까지 광범위한 보장으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이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주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시되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급여와 중증질환 등 필수적인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와 비중증질환은 보장 내용을 축소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급여 부분은 입원과 통원, 즉 외래로 나눠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였습니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이나 수술 등 의료비 부담이 높고 불가피한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아 4세대처럼 자기 부담률을 20%로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통원은 실손의료보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해 의료기관과 진료 항목 등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항목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급여 의료비를 새롭게 보장하여 저출생 시대의 출산 육아 관련 필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원 진료를 자주 받으실 경우 본인 부담분이 커질 수 있어 급여 통원 적용 범위와 병원 선택, 즉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 상급 종합병원급이냐를 고려하여 통원의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본인 부담분과 할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원 진료를 자주 받으실 경우 본인 부담분이 커질 수 있어 급여 통원 적용 범위와 병원 선택, 즉 의원급이냐 병원급이냐 상급 종합병원급이냐를 고려하여 통원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본인 부담분과 할증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비급여는 특약으로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률을 차등하였습니다. 중증 비급여는 필수적 치료 지원 성격이 강한 만큼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자기 부담률을 30%인 4세대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또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때 연간 자기 부담 상한선을 신설해 연간 자기 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는 중증 치료비는 초과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고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50%로 높여 과잉치료 우려가 큰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보험료는 기존 1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보다 대폭 인하하였으며 현행 4세대와 비교하면 약 30%를 1, 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이 요약 전달해 주셨는데요. 변경된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들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극동 신앙 연구소
1: 극동 랩
0: 박수. 우후! 네, 역시 월요일 아침은 박수로 깨워야 돼요. 매주 월요일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온다. 바로 극동 랩. 본개편 첫날에 은혜 전해 주셨던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우리 황동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롱타임 노씨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서 뵙는데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1: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여행 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어디로 여행 다녀오셨어요, 교수님?
1: 여수로 다녀왔어요.
0: 아, 정말 좋았겠어요. 또 여수로도 여행도 다녀오셨고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뵈니까 이 시간 정말 반가운데요. 자, 교수님, 한 달 만에 오셔서 혹시 처음 만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포항공대에서 환경공학부에 소속돼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소속된 교회가 포항공대 내에 대학교회인 포스텍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은혜 전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인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시는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신앙연구 한번 진하게 하러 떠나볼까요?
1: 네,
0: 좋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우리 황동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

0: 힐링 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출첵제 시어가 성경 두 글자였는데요. 성경 많이 보내주시면서 우리 한 분이 성경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은혜와 이 센스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는데 제가 성경으로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성!
2: 성도 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진리의 반석 위에서.
1: 우와, 경!
2: 경건의 모양을 넘어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길 소망합니다.
1: 소망합니다. 와, 역시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는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이행시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행시, 삼행시 참 어려운데 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까지 꾹꾹 눌러 담으실 수가 있을까 늘 감탄합니다. 성도 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진리의 반석 위에서 경건의 모양을 넘어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방송가족 분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이행시, 은혜 넘치는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지철이 우리 7694님께서요. 샬롬, 교수님 극동랩 정말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1년 같았어요. 첫날의 그 감동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교수님께 이렇게 기다림 가득 담아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와, 교수님 오늘 저희가 그렇게 또 한번 이 신앙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지난 시간 때는요 첫 방송이라 우리 교수님의 전공 분야에 대한 나눔이 좀 짧았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오늘 이 시간엔 우리 교수님께서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야, 그 중에서도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체 모방이란 좀 무엇일까요, 교수님?
2: 생체 모방 기술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요.
1: 예.
2: 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1: 좀 배경이 되겠군요.
2: 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강의실에서 막상 정의를 내리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 네.
2: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요,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지식과 영역들이 AI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되는 시대입니다.
1: 소통의 이런 영역이에요.
2: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악기를 다루던 음향학 분야하고 컴퓨터를 다루는 컴퓨터공학이 따로 발전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두 분야가 융합해서 현재는 작곡가분들이 컴퓨터 한 대만으로 작사부터 녹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1: 다 하잖아요.
2: 네. 각자의 고유한 지식들이 다른 분야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진짜 모습입니다.
1: 이것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이런 좀 본질적인 측면인 것 같고요.
2: 네.
1: 이 가운데 소통과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또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2: 네.
1: 정말 요즘 이렇게 시대를 보면 뭐 기술적으로도 대단히 진일보했고 정말 많잖아요.
2: 네.
1: 그것들을 한 대 어우러져 오늘의 오프닝처럼 무엇이 가장 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가장 중요한지 잘 판가름하는 그런 분별력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2: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가치를 두고 하고 있고요.
1: 네.
2: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고유한 가치를 깊게 만드는 게 첫 번째는 필요하고.
1: 자기의 이 고유한 가치를요.
2: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과 융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이 경청이라 하면 잘 듣는 거잖아요.
2: 예, 유치원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1: 그렇죠.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 학교에서 요즘 잘 가르치지가 않아요. 참고로 제 아내는 아이들을 학원에 잘 안 보냈거든요.
1: 그렇군요.
2: 이유가 물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미리 학원에서 가르치면은 선생님한테 배울 게 전혀 없게 돼.

0: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에
1: 네.
0: 경청을 배워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아이들한테 경청을 가르치고 싶어서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안 가르친 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배움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타인의 의견들도 받아들이는 경청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먼저 이렇게 잘 들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좀 들어야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도 알게 되고요.
0: 네.
1: 내 안에 이 세상에만 갇히지 않게 되잖아요.
0: 네.
1: 넓어지게 되는 그 첫 걸음, 바로 경청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도 경청을 요즘에 와서야 그 본질을, 그 중요성을 비로소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잘 들어야지 말도 나오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우리 함께 들어요. 두 자리 238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귀로 잘 듣고 있어요. 경청하고 계시네요. 숙박손님 조식 준비하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간만에 인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극동방송입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387님께서 어떤 사업장을 좀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지금 손님들을 좀 기다리고 계신가 봐요.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또 시간을 내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트시고 또 들으시는 이 경청의 자세가 정말 귀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3289님께서도요. 교수님 너무 반가워요.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응원의 아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507님 교수님 성우 같아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1: 정말 극찬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우 같은 느낌이 있으십니다. 자, 교수님 이렇듯 융합하고 또 소통이 정말 중요한 이런 4차 산업혁명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또 본질이 되는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 이 경청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좀 어떻게 경청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0: 그냥 잠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경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아,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게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참 그러려면 이게 신앙과도 유사하잖아요.
0: 네.
1: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회개해야지 그곳에 또 참된 신앙, 이 참된 말씀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경청할 줄 알려면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좀 덜어내는 이 아침이 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수님, 이 생체 모사 기술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0: 제가 원래 그 저를 지도하셨던
1: 네.
0: 그 학문에도 족보가 있어요.
1: 족보 있죠?
0: 네네, 족보가 있어서 저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캠브리지 대학의
1: 예.
0: 프라이어 교수님이셨습니다.
1: 아, 실제 증조 할아버지는 아니시고요.
0: 네네, 맞습니다.
1: 이 학문에 이 족보 격 되는 거예요.
0: 네네, 근데 캠브리지 대학도요, 서로가 서로를 타 학문을 경청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1: 그 당시에?
0: 네, 그 당시에요.
1: 예.
0: 근데 1940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1: 그죠.
0: 그것 때문에 그 캠브리지 소속 대학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기 위한 연구를 하라고 각각 나라의 화학, 건축, 항공공학 그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 교수님은 네. 생물학자였어요.
1: 생물학자셨군요.
0: 바퀴벌레 껍질을 연구했습니다.
1: 아,
0: 근데
1: 오.
0: 그분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1: 그죠.
0: 근데 이제 저희 바퀴벌레 껍질을 연구하는 이 프라이어 교수님은 좀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때 항공학자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교수님께 묻습니다. 바퀴벌레는 짓밟혀도 잘 죽지 않고 다시 날아가던데 이를 모방하면 튼튼한 비행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예.
0: 그래서 프라이어 교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퀴벌레의 360도 회전 구조와 폐놀개 접착 물질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노벨상을 받은 화학자와 건축가는 현재 산업에 널리 쓰이는 합판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걸 붙이는 페놀 수지를 개발해냈고요.
1: 네.
0: 결국 이 재료들은 유명한 영국의 전투기 모스키토 모기를 탄생시켰습니다.
1: 이야, 이

0: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짧은 스토리였지만 네. 먼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뭐 이렇게 교수님들, 학파 막 이렇게 학부 내 이렇게 간에 어떤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좀 존심 상한다 막 이런 좀 이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 단계 내려놓고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 던진 질문 가운데 이게 발전이 돼서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쓰임이 있는 그런 신물질들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 가장 그 첫 스텝이 바로 질문을 던지는 또 자세였고요. 질문은 던질 줄 아는 것 바로 또 경청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을까요, 교수님?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생체미들 그 모방 기술에 가장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현재 AI거든요.
0: AI요?
1: 네, AI 역시 인간의 인지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응용해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된 거죠.
0: 네.
1: 그리고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말을 경청을 하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경청을 해서 융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대답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고유 지식을 깊이 만들어가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면은 저희 인간들도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아, 정말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이 색깔을 낼 수 있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저희가 이 개성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해야지 또 날카로운 이 질문들, 생산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겸비할 수 있는 이런 또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은 근데 반대로 AI 시대가 되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AI가 무섭다. 근데 생체 모방 기술의 한계는 모방을 하는 겁니다.
0: 네.
1: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들이 특징이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하나의 창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느리지만은 자기 자신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느리지만 저희가 또 다름을 인정하면서 창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를 마음껏 이루는 우리 방송가 주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우리 황동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내용 녹음 파일로도 받아보고 싶다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연구 두 글자와 메일 주소 꼭 메일 주소 함께 보내주시면 이 녹음 파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오늘 출제 제시어 성경 드렸어요. 연구와 성경 두 글자 두 번 다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수님의 추천곡 듣고 오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노래 듣고 왔고요. 뒤절이 7694님께서요. 야, 성경으로 이행시를 또 보내주셨어요. 성경, 성, 성스러운 말씀, 경, 경이로운 말씀. 그 속에 우리의 삶도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또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 7694님 이렇게 나아가시는데요. 늘 귀하고 정말 귀감이 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이행시 또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성경 출첵제 시어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녹음 파일, 우리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내용 녹음 파일로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구라고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예, 확실히 교수님으로서 이제 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수하다 보면 이 깊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참 AI 활용 필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도 AI를 참 활용을 많이 해서 이제 뭐 과제도 하고 이렇게 학업에도 열중하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확실히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낸 이렇게 결과물을 교수님께 딱 가지고 왔을 때그 깊이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보일 것 같습니다.
1: 네, 보입니다. AI도 패턴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0: 그렇군요.
1: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혹시라도 그 깊이가 깊은 학생들 아니면 깊이가 살짝 덜한 친구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던가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와요?
1: 책을 읽으면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 도서, 이 책을 읽냐 안 읽냐에 따라서 AI 활용도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책을 읽는 게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1: 왜냐하면은 AI가 AI한테 질문을 해서 물어보면 답하는 것들이 항상 그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책을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영화나 그런 것들 보는 거랑 다르게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잘못 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그걸 통해 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게 AI 시대 때 이겨나가는 한 가지 비결인 것 같습니다.
0: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책을 읽어야지 이 상상을 하게 되고요. 좀 엉뚱한 상상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0: 그쵸.
1: 하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뇌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걸 통해서 느리지만은 AI가 경험했었던 새로운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여러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AI는 사실 저희 이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사전 지식, 이미 그런 지식들을 한데 묶어서

0: 입대성한 거예요. 뭔가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 새로운 건 없죠. 이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지경을 넓히고 여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핵심은 책을 읽는 게 역설적으로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라고 교수님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 통로, 바로 기도.
1: 맞네요.
0: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받는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AI를 활용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좋은 또 기술로서 발전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야 돼요. 자, 방송하실 분들 또 연구라고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도 나눠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이 생체 모사 기술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이루고 싶은 바가 좀 있을까요?
1: 저는 최근에 육상에서 김을 키우고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김을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을 좀 이루고 싶은데
0: 예.
1: 그와 관련돼서는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0: 와,
1: 하겠습니다.
0: 흥미진진합니다. 아니, 저도 이제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1: 예.
0: 이 김은 항상 이 바다에서만 이렇게 양식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걸 우리 교수님께서 육지로 지금 올리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지금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요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김을 육지로 올린다? 오, 신기하다라고 이렇게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인류가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제 자리 오이님,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결국에 이 갓길에 차를 대고 문자를 넣고 있네요.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동떨어져 있을까 싶으나 요즘 교양 과목에서 시골교회 연합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자꾸만 커져가는 교회 안에서 이 느낄 수 없는 융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시골 교회 사역을 바라보며 끈끈한 연대는 역시 사랑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이 사랑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도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교수님께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우리 오이님 또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을 통해 이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융합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또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9507님, 두근두근 다음 주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런 생체 모바 기술을 연구하면서 좀 얻게 된 인사이트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나눠주실까요?
1: 인사이트들은 경청하는 거죠. 그리고
0: 네.
1: 주변을 이렇게 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엄밀히 말하면 저희들은 모방하는 삶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모방을 하다 보면은 나의 잘못된 것들, 회개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는 알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0: 정말 중요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생체 모사 기술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발전시키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그 가운데 얻은 또 인사이트를 저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또 새롭게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자리 7709님, 성도의 삶은 경배 드리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성도의 삶또 경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는 바로 예수님께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경배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우리 7700님의 고백이 정말 멋집니다. 두 자리 9882님 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황동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나눠주신 내용 녹음 파일로도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께서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연구라고 보내주시면서 메일 주소 함께 나눠주세요. 영어 찬양 듣고 올게요. I just want you more.

0: 교수님, 피디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9507님 나눠주셨고요.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다음에 있을 김 이야기 정말 궁금해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으신 게 너무 신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그냥 믿어버렸던 저를 되돌아봅니다. 성경적 지식과 호기심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지식 1 얻고 가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워라팅! 이라고 외쳐주셨어요. 와, 우리 공구사님이 오늘 깨달음 많이 얻으셨습니다. 그 얻은 내용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0594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 월요팅 하면서 나아가요. 자, 교수님 오늘 나눠주신 내용을 통해서 이 깊이와 경청, 잘 듣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나눠봤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1: 즐거웠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0: 항상 그래요 이게. 네. 방송이 특히 월요일 첫 시간 이 시간은 참 좋으면서도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인사 말씀 끝으로 부탁드려요.
1: 네, 평안하십시오.
0: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랩의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우리 황동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첵 제시어 성경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린다고 했죠? 방송 마치고 추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끝으로 예수의 길 함께하면서 우리 인사 나눠요. 감사해요.
2: 그래서 주님 가르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거룩한 슬픔에 잠깁니다. 어제부터 사무엘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며 왕관과 고리를 내보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은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잘됐다, 속 시워, 언하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고해요. 지금 다윗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15 광야를 건너며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비천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잘 죽었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함께 슬퍼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슬픔이에요. 다윗은 광야 훈련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사울은 단순한 원수가 아니었지요. 사울은 핍박하는 역할을 했고 요나단은 사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하나님이 이 둘을 모두 자신에게 붙여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 무너졌다는 뜻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듯 자신의 아니보다 공동체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기에 다윗은 거룩한 슬픔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만 느낀다면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다윗처럼 거룩한 슬픔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고난당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고소하다고 생각할 것 같나요?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느껴질 것 같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둘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킵니다. 다윗의 거룩한 슬픔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울의 죽음을 전한 그 아말렉 청년을 단호히 처단합니다. 앞서 이 청년은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14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요. 바로 이것이 공의, 즉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룩한 적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다 준 은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우선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공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어겼다면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훈련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면 원칙 안에서 품어야 해요. 사울을 보세요. 자기 지역 사람들만 편애하고 아첨꾼들만 곁에 두다 보니 그가 죽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원칙을 지켰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조차 수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따라갔어요. 우리는 흔히 내 대신 누군가를 욕해주거나 비방해주는 사람을 내 편이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원수를 함께 욕해주는 사람을 반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것이 거룩한 적용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의 세력, 즉 기복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우리 가정도 공동체도 거룩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나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며 혹은 나를 힘들게 했다며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까? 사업의 성공으로 죄에 빠져 있다가 힘든 사건이 연이어 찾아와 회개하고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대째 모태신앙인인 저는 엄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대학에 진학했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지요. 그러다 국전에서 대상을 받고 그때 받은 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벤처 열풍과 맞물려 승승장구하자 교회를 떠나 술과 음란에 빠졌어요. 대학 졸업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대기업과 거래하며 임원들에게 인정받으니 학창시절의 서름을 보상받는 것 같아 그저 기쁘기만 했지요. 그렇게 인정 중독과 옳고 그름의 포로가 되어 의뢰인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켰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결혼 실패, 추락사고 등 저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찾아왔어요. 그렇게 무너진 저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슬퍼한 다윗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아 사역자와 소그룹 리더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다윗이 이해되었죠. 그제야 교회 소그룹 리더의 권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며 버릇없이 군 행동들이 16절 말씀처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오게 하는 큰 죄임을 깨닫고 떨며 회개했어요.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소그룹 리더들을 보내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저나 잘할게요라고 겸손히 말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에 의심이 생기더라도 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 왕국의 첫 시작이 사람 분별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곁에 두었다면 다윗 왕국은 처음부터 흔들렸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질문하며 사람을 분별하는 훈련이 쌓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세워집니다. 아말렉은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물리쳐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 곧 구속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어도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속으로는 마땅하다며 박수를 칩니다. 원칙을 쉽게 저버리는 아말렉 청년 같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유익만 준다면 다 받아주며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이토록 기복으로 똘똘 뭉친 저희의 욕심을 이제는 말씀으로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질서를 세워나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돼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복지관 2층 비전홀에서 제43회 포항노회 어린이대회가 열립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되며 성경고사, 글짓기, 동화구연, 독창, 중창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됩니다. 5월 10일 주일까지 사전 등록일이 오니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7455-2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에서 설립 40주년 기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손잡고 함께 가세가 열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강성교회와 플라잉밴드가 함께 은혜를 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0: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희망플러스 2기를 모집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지극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라.

느끼하게 쳐다보지 말고 다정하게 쳐다보, 다정하게. 다정하게 쳐다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하나님 안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참 어색해요. 제가 경상도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분명히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뭘 표현하는 걸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그래도 그 마음에 있는 걸 좀 표현해 보면 좋을 텐데 늘 무뚝뚝하게 살다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기쁨은 기쁨대로,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신앙의 삶은요,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인생의 시간을 거쳐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 근데 이 즐거움은 누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혹시 기쁘세요?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의 영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라고 이 삶을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기뻐하라고 주신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요,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도우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마음가운데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고 이 고단한 삶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또한 그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관하여서 기뻐 외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이 안에는 그 회중으로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각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은혜의 일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시를 보면 이 안에서 각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일들을 마음껏 나타내는 사람으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보면 왜 기쁘냐, 왜 감사하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오늘 그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외치며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것이 감사하십니까?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쁨, 또 감사,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 오늘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즐거운 찬송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분 앞에 나서는 것에 나는 오늘 이 땅에 누구보다 이 큰 기쁨을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지금 밖으로 표출하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같이 부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얻었는데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갑시다라고. 여기 2절에 나오는 섬긴다 하는 말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 크고 충만해서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쁜 일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제가 복권 맞추는 날이죠, 어제 만약에 복권이 한 40억쯤 맞았으면 지금 아마 속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남들 앞에 그게 드러날까 봐 그냥 얼굴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너무 기쁘겠죠. 기쁜 일을 만나면 그 기쁨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전혀 그것을 통해서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오늘 우리 젊은이도 있습니다만,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이 잡히면, 아, 수요일 날 약속 잡혔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왜 아직도 월요일이고 왜 아직도 화요일이야, 빨리 수요일이 돼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그 설레임과 그 기쁨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이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은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어서 나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그냥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연상하면 좋냐면요, 그 백성을 대표해서 큰 전쟁에 나갔던 왕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그 완벽한 승리, 대승을 거둔 겁니다. 대승을 거두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개선장군처럼 그 성 앞에 들어올 때 모든 백성이 나가서 그 환호하는 소리, 오늘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만났다라고 환호하는 소리가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즐거운 찬송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배 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 설레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 기쁜 삶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또 문제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것이 본문 3절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앞에 나오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내 앞에 가까이 계시며 내 삶을 지켜보시며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느꼈을 때 나는 그 흥분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깨닫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 가운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 어쩌다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시작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셨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여러분을 지켜보신 겁니다. 이 경주 땅에서 불교의 가정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그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그에게 영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아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도 아시고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느끼시기를, 날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것이고 내 삶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인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먹다가 죽을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다가 살다가 그럴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렸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꿈이 있냐고. 너희가 지금 현재 너희의 꿈과 혹은 비전을 정했냐고. 그렇지 못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여러분, 아직 이 청소년기를 통해서 자기의 정확한 꿈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70-80%입니다. 나머지 아이들 중에 한 20-30%도요, 뭔가 정해진 것 같지만 그들 안에 두려움은 뭐냐면,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삶은 정리되고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낮에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볼펜을 만들었을 때 볼펜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볼펜을 다 쓰고 있지만 어떤 건 좀 특이해요. 기능이 좀 달라요. 근데 그건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그 볼펜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거죠. 때로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그분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갑니다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성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 신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안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3절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양이랍니다. 하나님의 양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모습 평화롭죠? 한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의 약점이 뭐냐? 양은요, 싸울 방법이 없어요. 양은요, 날카로운 발톱을 갖거나 혹은 대단한 뿔을 가졌거나 빠르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둔해요. 양은 공격하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들판에서 풀을 뜯는데 너무 안심하고 너무 여유있게 뜯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는 목자가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심하고 이 풀 뜯는 것에 집중해도 나를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만날지라도, 또한 그렇게 이 양과 같이 내가 뭔가 이 대단한 것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그 양의 삶에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 안에서 안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상황에도 여전히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도했던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방금 제가 읽으려고 했던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남이 없으리라.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예, 그가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가 쫓겨다니는 삶, 사울왕이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수없이 도망다니는 삶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또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쫓겨다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사울은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늘 다닐 때마다 3,000명 이상의 군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는 내내 두려웠습니다. 저 혼자 도망가는 다윗이 혹시 나를 해할까봐, 혹은 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잡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 땅의 모든 권력을 가졌고 모든 사람 앞에 왕이라고 추앙받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자는 오히려 두려웠고, 그래서 사울은 그 평생에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킬 만큼 괴로운 삶의 여정을 보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를 그의 소유 삼으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르는 양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뭐가 생겼다, 뭐가 달라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것은요, 자기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들어가며 또한 들어가면서, 예, 어디를 들어가는 거냐?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문에 들어가는데 그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또한 그 성전의 뜰 안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함께 계실 거야라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의 모습, 혹은 정말 삶의 고난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오셨기에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느냐? 오늘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대로라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올 자격도 없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노래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저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다니며 잘못된 것으로서 내 삶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을 때 느껴지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 한 주간을 아무 의미 없이 세상 일에 치여서 너무 정신없이 살면 여러분 그럴지 모릅니다. 야, 너무 힘들다,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분주한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오히려 탄식이 변하여,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은 세상에 치이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똑같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느낄 때 그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 중에 이 사람은 더욱더 나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예요. 즉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의 기뻐함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런 분 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송축합시다라고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에 예배를 올 수 있고 또 매 시간 여러분이 찾아서 예배를 오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청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나타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고 그 행복의 것들을 느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행복을 만났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났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자기 가운데 기쁘게 넘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어떻게 표출하느냐? 오늘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오늘만 그치지 말고 대대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함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오늘만 아니고요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에 이루사 나와 내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 안에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오늘 자기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늘 내 삶을 드리며 그 송축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로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때로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쁜 거예요. 왜 기쁜 겁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진리를 발견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얻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그 기쁨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것들을 드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삶을 지켜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이미 이 믿음의 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주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안에 주신 이 은혜의 것들은 어떻게 지켜져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을 만났거든 그 기쁨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을 만났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질 것인가. 여러분 삶에 작은 좋은 것만 많아도 그거 빼앗기지 않고 싶고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요 우리가 청춘여행 갔다 왔어요.

0: 갔어요. 청춘 여행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마시면서 건배하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외쳤습니다. 이대로 쭉 가자고. 평균 나이 80인데도 거기 가서 즐거움을 맛보고 함께한 사람이 좋으니까 이대로 쭉 가자고 합니다. 예, 그렇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니 하나님 안에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이 지속돼 가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 안에 지켜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에게 맞춰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의 이 영역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것을 표현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 그분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삶에서 예비하시고 주기 원하는 것들을 또한 날마다 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때로는 약하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에 은혜 주시기 원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끄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자기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양으로 삼아서 목자와 같이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의 것들을 만나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 774국에 6162번 경주제일 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